네, 살다 보면 이런 거절이나 외면, 조롱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나이 정도 됐으면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거나 아프지 않을 만도 한데도 여전히 거절은 아프고요. 외면은 섭섭하고 조롱도 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는 이런 별로 좋지 않은 3종 세트를 선물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또 내가 아프고 싫은 만큼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때 있고요. 때로는 가족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천사 같았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을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3종 세트 받았을 때요.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는 예방주사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런 3종 세트로 마음 아픈 적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또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중계소 92.9 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뜨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폰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전남동부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뜨란 전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시면서 사랑의 뜨란 썸머 스페셜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의 뜨란 문 열 수 있는 비번 알려드립니다. 샵 975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평소에 문자 많이 보내시지요? 똑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안부도 적으시고 신청곡도 적으시고 또 나라사랑 축제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축제라고도 쓰셔가지고요. 보내는 번호에 010-2203-9507 이런 번호 말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 다섯 개만 입력하고 보내기 하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볼 수 있거든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런 거절이나 외면이나 조롱을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보통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해요. 네, 착한 일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의 일 할 때 거절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 더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여름 사역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여러분 따뜻한 말씀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응원의 손길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그런 말이나 눈빛이나 손길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또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나 나의 눈빛 하나나 나의 손길 하나가 위로와 격려도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요. 이 뜨거운 여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후원도 부탁하고 참여도 부탁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거절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때론 혼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 하다 그래 됐을까요?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세요.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

0: 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혹시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핸드폰으로 샵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티켓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꼭 미리 자리 확보하셔가지고요. 당일에 저는 티켓 없는데요. 그래서 못 오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도록. 무료 행사지만 티켓은 꼭 필요합니다. 모바일 티켓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또 받으신 안내 문자는 다른 분들 중에서도 몰라서 못 오시는 분 없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가기 참 좋은 날이거든요. 다음 세대들 꼭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담당하시는 부장집사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면서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십니까?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안부 문자 기다립니다. 우리 9507님은요, 잡채 만들면서 듣고 계시다고. 어머, 우리 9507님 솜씨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1316님은요, 어머, 이봉진님 아침부터 잔치하시나 봐요 라고 네 화답해 주셨고요. 또 0782님은 사랑의 뜰한 식구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더위에 불 앞에서 음식하시는 정성 감동이라고도 해주셨고요. 또 1316님은 황경희님도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서로 격려해 주셨어요. 또 0782님은요 꼭 이 시간에 일부러 차 한잔을 하신대요. 사랑의 뜰안 들으시려고 이 시간에 차 한잔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남은숙 집사님 2042님이신데요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9177 우리 여기주 집사님 오늘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유은성님의 결국 신청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도 많이 받고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외면도 받고 이러는데요. 그러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이 정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각오로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찬양인데요.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문득 눈을 떴는데요. 아유, 정말 주님을 내가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주님 없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사를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실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묵상해 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습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님은 아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강구,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하게 하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어서 힘들 때에도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항상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같은 고백으로 아멘 하실 분들 계시지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신 분들 모두 다 자리에서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국립합창단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다른 버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컨티넨탈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으신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또 계신 곳에서 이 찬양 따라 부르셨으리라 저 믿고 있는데요. 0782님 아멘 해주셨고요. 1778님께서도요. 오늘도 귀한 방송 고맙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에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또 6607님은요. 너무 반가운 문자 주셨어요. 왜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그 어떤 선물보다 사실 밥이 좋은 선물이잖아요. 저희 극동방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한테는 지금 나라사랑 축제가 정말 좀 잘 되고 많이 오시면 좋겠거든요. 그런 저희들에게 나라사랑 축제에 관해서 문의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607님께서요. 나라사랑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두 명 먼저 신청을 했는데요. 아동부 아이들을 추가로 신청하게 될 경우 자리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진남실내체육관은 지정좌석제는 아니에요. 그날 6시 반 정도부터 입장이 시작될 텐데 아마 6시부터 줄을 설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면요. 좋은 자리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료 입장인데 미리 티켓 신청으로 티켓을 확보를 안 해놓으시면 아무리 무료 입장이고 선착순 자리를 앉지만 입장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그 좌석이 약 3,000석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약 숫자가 되면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시라고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즈음에 가서 급하게 나 신청 미리 할걸 이렇게 후회하실까봐 미리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6607님 두 명 먼저 신청 너무 잘하셨고요. 추가로 두 명이 더 있다고 또 신청을 해주시거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기를 원하신다면 단체 같이 오셔가지고요. 줄을 같이 서셨다가 같이 들어가셔서 같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에 좀 일찍 오셔서 줄을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덥기는 하겠지만 6시 30분부터 입장을 하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줄 서가지고요. 입장하셔서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왕에 보는 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엄청난 감동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607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힘이 납니다. 5217님께서도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아까 여쭸는데 굿모닝입니다. 식구들 다 출근시키고 잠시 누웠다가 이제 늦은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마다 사랑했더란 가족들이 따뜻한 인사 나누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5217님 이 시간이 제일 여유롭고 제일 편한 시간 아니신가 싶어요. 출근시킬 식구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 다 출근시켜놓고 잠시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이 쉬는 시간에 먹는 그 달고 맛있는 아침 식사도 감사. 또 식사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도 공급받으시니 감사. 우리 5217님은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61 최화정 권사님도 문자 주셨네요. 간만에 햇빛이 쨍쨍합니다. 주님의 은혜도 쨍쨍하게 우리 삶 속에 비춰주실 것을 감사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야, 햇빛이 쨍쨍해도 감사, 습기가 가득해도 감사, 더워도 감사, 바람 불어도 감사. 네, 감사만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9177 여기주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유은성님의 결국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거고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뭐가 좋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평생에 가는 길이 강같이 순탄하듯 폭풍으로 몰아치듯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 있잖아요. 평안에 그 평안

평안 때문에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네, 평안을 여러분들께 전하며 사랑해드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해드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 평안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여의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광양 사랑의 교회 정진식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

0: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구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과 교만으로 격동되는 마음을 돌이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격동되는 마음은 첫째, 열등감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고해요.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인구조사, 즉 죄짓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회개하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연대순으로 이 사건은 바세바 사건과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오를 때 백성은 그가 거짓말하고 살인한 것을 아맘리에 알고 있었기에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백성이 다윗을 거스르고 압살롬에게 간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기도 하기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래서 인구조사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통일왕국이 회복되어 편안해지자 다윗의 마음에 지난날의 상처와 열등감이 다시 비집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그래요. 죄를 오픈하고 간증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창피해 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 하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무의식에 남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궈진 화덕 같아서 작은 불씨에도 크게 격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지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사탄의 괴계에 말려든 것입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라는 교만도 죄로 인한 열등감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나요?

아니면 편안해져서 도리어 교만해졌나요? 내 죄를 처절히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격동되는 마음은 둘째, 넘버 게임을 합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니 넘버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나한테 용사가 몇 명인 줄 아느냐, 칼 뽑을 자가 130만이나 된다 하며 세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 요압이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며 만류해요. 성공 중독인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참으로 성경적인 충고였지만 4절의 다윗은 듣지 않고 오히려 재촉합니다. 왜 옳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격동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압의 충고에 다윗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요압과 사령관들은 9달 20날 동안 온 나라를 돌며 인구를 조사합니다. 정말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물질 낭비예요. 다윗은 그긴 시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물리친 속국 같아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점령당한 생각일수록 누가 말릴까봐 빨리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 혈기이고 욕심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지요. 모세도 인구를 계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홍해를 건너 살아남은 것이 감사해서 행한 순수한 인구조사였어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늘 숫자에 약해요. 아이의 성적, 연봉, 요즘은 다들 주가지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내 아이가 몇 점인가를 넘어 옆집 아이는 몇 점인가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숫자가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내려가면 두려워해요. 부자는 돈을, 교수는 학위를, 목회자는 교인수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게다 넘버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짓고도 간음과 살인을 했고, 51편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기막힌 기근과 숱한 사건을 겪고도 이 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숫자로 내 모습을 가리려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옳은 충고인데도 사랑이 안 느껴져 흘려버린 말은 없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이 격동됩니까? 딸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괜찮은 엄마로 인정받기만을 원하던 이기적인 모습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이성적인 저와 달리 딸은 감성적이에요. 결혼한 딸이 둘째를 출산한 뒤 시도 때도 없이 엄마 나 힘들어 할 때마다 저는 아이 낳아 키우는 게 당연히 힘들지. 난 직장 다니면서 너희 둘을 독박 육아로 키웠는데 사위랑 공동 육아하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에 딸이 어려운 형편에도 비싼 한우 세트를 사왔어요. 저는 고마워, 잘 먹을게 라는 말 대신 집에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 비싼 걸왜 사오니?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며칠 뒤 딸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다고 수차례 얘기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엄마는 필요 없어. 이제부턴 아파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동안 딸에게 해준 것이 하나씩 떠올라 생색이 났지요.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 인구조사를 명령한 다윗처럼 억울한 감정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오늘 말씀에서 요압의 말을 무시하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의 열등감을 보았어요. 열등감으로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며 딸을 공감해주지 못한 거예요. 또 가끔 손녀를 돌보아주고 물질 공세를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엄마라고 착각하며 인정만 받으려 했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녀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고 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씀으로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딸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물어보고 잘 들어주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딸에게 나누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방심에서는 안 됩니다.

0: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지난날의 상처가 별이 되지만 편안해지면 도리어 그 상처를 덮으려고 안 해도 될 자랑을 하게 되지요.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이 오히려 나를 사탄의 격동으로부터 지켜주는 최고의 환경임을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넘버 게임을 내려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내 마음이 격동되는 그 뿌리가 열등감과 교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끊임없이 격동되어 숫자로 나를 가리려고 넘버게임을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다시 상처가 되지 않고 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사건 앞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조차 세력을 과시하려는 저희의 교만과 열등감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비교와 정죄를 그치고 공감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숫자와 성적과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넘버게임에서 벗어나 오직 내 죄만 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3: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어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인생을 위한 마음 준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게 이제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 터지고 소용없게 되고 문제 생긴다. 그러니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게 될 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고 새로운 징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부대,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부흥오갱이라는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것을 취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 만물이 다 주께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도 돌아가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기인되고 결국은 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러게 이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몰랐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면 되고 뭐 기쁘게 살면 되고 하루하루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 행복으로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날은 이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것은 그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을 새롭게 해야 할 때,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이뤄나간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깨달음의 능력으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기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까? 최고의 날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전심으로 눈여겨보는 거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걸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눈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지.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 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있다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반드시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거듭남이 필요해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재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있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요, 자신은 캐스천이에요. 구원 받았나? 예수님 말씀했어요. 구원 받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보여지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최고지. 이 세상 나라 추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는 성도라면 그 날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날은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펼쳐지고 저렇게 펼쳐지고, 현실은, 환경은, 네, 어떤 때는 좋은 환경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원치 않는 환경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결론적인 부분은 그래요. 끝으로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준비할 것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준비,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를 유지시키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구원받는 성도는 그래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물론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고 보면 주님 안에 있어야 풀어집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그거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안에 좀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 없다. 한마디로 주님과의 관계, 생명력인 관계, 유계체계적인 관계가 맺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어긋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데 있잖아요.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 밖으로 튀쳐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하여 우리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영접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라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달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래요.
그는 진

지혜의 성령님,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풀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능력으로 마음이 여러분 풀어져야 돼요. 항상 뭐가 묶여있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얽혀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마음이 심단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는 풀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진리의 용으로 우리를 풀어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으로 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령님이 그 보증해 하시는 권세예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예수 믿는 나에게 내 속에 거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거룩성을 막 추구해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 똥파리는 그냥 안 좋은 것만 냄새 맡고 글로 따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게 거듭나 보세요. 그래서 나비는 향기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변화의 힘을 갈망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때가 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가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변화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가 중요해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준비성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 있는 자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준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만이 우리 주님 말씀에 열매를 보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서 농작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이 씨 뿌리는 비유, 기본적인 비유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이게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는 영생의 자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제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쇠 가지고 이게 장군 열쇠를 풀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좀 적당히 믿으면 이게 몰라요. 비밀은 그래요. 비밀은 제대로 알아야 돼. 비밀을 푸는 데는 좀 여러분 확실하게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신명기 통해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뭐 큰 기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굽의 열 가지 재앙들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보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이러면서도 예? 그러나 깨닫는 마음은 아직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놀란 것들을 보는데요. 기적을 보고 그런 기적을 봤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줬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깨닫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아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깨닫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비밀을 푸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깨닫는 마음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말씀과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심령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나아가면 세상의 가치 속에서 가면 방향감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로 푯대를 세우는 것이 제대로 된 방향성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불신앙, 신앙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 생명에 있는 길, 그리고 거기에 사는 길, 이런 일을 이루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악을, 마음의 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10분을 미연에 네 가지 마음의 농작의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압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묵은 땅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밭이 있는데 밭을 손질도 안 하고 그냥 씨만 뿌렸다. 그거 열매 못 맺는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기경, 갈아엎고 그리고 좋게 좋게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농작의 원리를 이걸 기본적인 비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이 그렇습니다. 땅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갓,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 있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이런 말씀으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묵은 마음 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이 여러분 묵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막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에 밟혀 있어요. 상처만 있어요. 아픔만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가시덤불에 씨 뿌리지 말라. 한마디로 그래요. 예, 가시덤불 막 어른데 그냥 씨만 뿌렸다고 씨를 뿌려놓고 그 열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열매야 못 맺는다. 좋은 땅에 열매를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비유를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다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빼앗기면 안 돼.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이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내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게 해야 하는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여러분 듣기는 들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씨를 뿌려놨는데 그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거 쪼아먹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이런 연결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연결시켜서 유익하게 말씀의 능력을 이뤄나가는 데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듣는 자는 이생의 염려, 재물에 그리고 향락에 기운이 막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걸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마음밭을 찾고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보면
공급받아야 할 양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그래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으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힘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막 그 불쾌한 마음, 이런 불쾌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아다시피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네. 이거에 막 불쾌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악신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윗을 박해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아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관계, 그리고 사위이기도 해요. 둘째 사위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챙겨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잡혀 있어요. 뭐에? 불쾌한 마음으로. 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이,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당신 왕이지만 천천히요. 아, 천리도 뭐 대단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게 불쾌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입은 재탄생, 거듭남, 이 거듭남의 능력으로 증거를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막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성령님이 증언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증언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요, 막 성령님이 변화를 갈망하게 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절대 만족이 없어. 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게 좋았어요. 구습을 또 따르는 옛사람, 그래 편안하고 그게 익숙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거 완전히 이게 전에는 좋았는데 안 좋아져.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으로 자꾸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소원을 주고 갈망을 주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 속에 있어요. 전에는 어둠일 때는 잘 몰랐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어. 속사람을 간격해 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령 충만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힘으로 여러분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원이 달라가. 계속해서 믿음의 차원, 그리고 열매 맺는 증거가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안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랬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런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전에는 그러지 못할 때는 막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학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0: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좋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런데 변화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영적인 힘은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좀 엉터리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의지하면서 속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되는 분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사실은 그 방탕한 청년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점으로 완전히 방향성을 향하고 계속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 성자,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렇게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습을 따르는 습관대로 쾌락을 쫓고 뭐 방탕하게 생활하고 이러다가 말씀으로 딱 붙들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지금 정신 차려야겠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자의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변화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좀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옛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상태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있어야 할 것은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은 기도. 여러분 그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있는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거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일,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 앞에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인생을 위한 마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모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리고 막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자꾸 결실이 30배나 60배나 100배 놀랍게 이루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성령의 검이 항상 역사가 이루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진 자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삼호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오른손의 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해결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꽉 붙잡히십시오.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문용택의 파송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성원님 안녕하세요.
0: 네, 잘 계셨죠?
1: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0: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데
1: 다 똑같은데 뭐 네. 인사가 그런데 뭐 어떻게 맞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항상 더울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집 안에 있는데 네. 논밭에서 일하신 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네. 직장 안에서는 뭐 시원하겠지만
1: 맞습니다.
0: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너무 더워서 어떻게
1: 너무
0: 하지?
1: 많으시죠. 네.
0: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평소에도 항상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능력의 손으로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들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왜 보니까 시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네.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때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네. 그 사모님 아까 멘트에도 해서 오른손에 붙잡히면 치유의 역사가

0: 문제 해결의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하는 아멘. 생각을 또 네. 해봤습니다. 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주님의 오른손은 능하신 손이고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함께하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아멘. 염려를 맡기라 걱정을 맡기라 길을 맡기라라고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능하신 손을 염려를 맡기고 길을 맡기는 그러한 시간을 소망의 기도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1: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하신 손을 우리가 늘 붙잡는 것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때 다시 한번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이 시간에 간절히 의탁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1: 아멘.
0: 오늘도 그 능하신 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아니면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사람의 말로 위로가 한계가 있어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능력의 손, 위로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멘. 풀어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병마를 고쳐주시고 막혔던 길이 열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소망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네, 소망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북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을 8981번님입니다. 딸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에 있는 병원에 마지막 면접 4차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 졸업 예정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걸음을 인도하셔서 최종 면접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아의 합격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0: 네.
1: 아직까지도 저기 하고 있네요. 면접을 보고 있네요.
0: 그러게요. 네. 지금 7월 달인데.
1: 네.
0: 그래도 면접까지 최종 면접까지 네, 오게 하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준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팀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호학과 4학년 졸업 예정자인 딸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 4차 면접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면접하는 그 시간에 정말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 환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환자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복된 딸임을 모든 면접관들이 알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귀한 딸입니다. 온 가정이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딸을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에 필요한 사람, 모든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환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딸임을 알게 하셔서 최종 면접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7812번님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께서 담도암으로 배에 복수가 차서 자주 빼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쇠약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모님께서도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목회 현장이 쉽지 않은 삶의 현장, 사명 감당의 현장인데 목사님께서 암을 또 암이 발생해서 힘들어하시고 사모님도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해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까지 가서 선교하며 목회하셨던 김 목사님을 위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담도암으로 배에 복수가 찼습니다. 자주 빼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목회 현장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수고하고 헌신한 이 노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받고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했던 것 하나만 기억해 주셔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뉴질랜드 이 목사님에게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일평생 주의 뜻을 위해서 아멘. 수고한 그 노고를 기억해 주셔서
1: 아멘.
0: 이 담대함으로 담도암이 몸 안에서 주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옆에서 함께 마음고생하며 아버지 동행한 사모님도 아버지 이렇게 원치 않게 같이 몸이 약해져서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아버지 사모님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생을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목사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또 옆에서 또 간호해야 되는데 사모님까지도 많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3102번님입니다. 정지영 사모입니다. 저희 딸 사라가 비인두암 수술 후 재발과 폐전이로 인해 치료받고 지금은 검사를 자주 받습니다. 다음 주 29일에 검사가 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완치 판정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1: 아, 네.
0: 또 목회자 가정인데 이번엔 따님이
1: 네.
0: 암이고 재발하고 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또 치료의 손길을 위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의 안타까운 기도의 요청입니다. 따님 사라가 비인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발하고 더더군다나 폐까지 전이가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검사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또 29일 날 검사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 이 따님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암세포가 몸 안에서 깨끗이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나쁜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 이 시대에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하는 따님과 귀한 목사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재발하고 또 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손으로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이 은혜가 이 사라에게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하게 완치 판정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4228번님입니다. 손발에 떨림으로 인해 떨림으로 내일 파킨슨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부디 검사 결과 파킨슨이 아닌 단순 약물 부작용으로 나와서 앞으로 전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0: 간절히 기도합니다.
1: 네,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이 온몸이 여러 가지로 떨려서 자꾸 넘어지고 떨어뜨리고 하시던데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파킨슨으로 판정나지 않기를 이 시간에 기도 요청하신 대로 우리도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손발 떨림으로 파킨슨 검사를 받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부디 검사 결과 파킨슨이 아니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 약물 부작용으로 나와서 파킨슨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주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봉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파킨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주의 뜻을 받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은 4656번님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서 무혐의가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지지와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복귀할지 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복수심과 두려움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정말 큰 고비를 넘으셨습니다. 네. 네, 그 넘는 동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클
0: 그렇죠.
1: 수밖에 없겠죠.
0: 네, 그래요.
1: 그러나 이 상처를 뛰어넘는 것이 넘으시면 큰 그릇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큰 것으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 과정, 훈련 과정을 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복수심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분에게 이렇게 연단을 주신 것은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인물 정말 귀한 인물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잘 극복하고 잘 뛰어넘어서 큰 그릇으로 이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는 4656번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희봉이 부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8012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훈 성도가 낙상사고로 다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바이탈 기록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아, 네. 이런 경우가 있군요.
0: 네.
1: 낙상사고인데 신체상의 문제가 없는데 2년 동안 안 깨어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의사로서는 뭐 어떨 도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깨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정명훈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상사고를 다친 지 2년이 됐습니다. 신체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정신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정신이 깨어나고 있지 않은지 의술적으로는 아버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여인인지 어떻게 해야 깨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 모든 성도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0: 아멘.
1: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다시 살아나

0: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줄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 네. 얼마나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깝겠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데 네. 2년 동안 저러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9507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에 시조카가 출산합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믿음이 생기고 태어날 아이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네. 8월이면 다음 달인데요.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출산의 복을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발걸음 인도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시조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달에 출산 예정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조카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아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태어난 아이에게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태아가 정말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 사연은 4580번님입니다. 중3 아들은 1년째 학업을 포기하고 방에서 운동 중입니다. 친정엄마는 치매고 친정아빠는 위암수술 입원 중입니다. 남편은 20년 다니던 회사 갑자기 실직했고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 자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네.
1: 아유, 그렇네요, 목사님 정말. 네.
0: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다 얽매여서
1: 네.
0: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서 뚫린 건 하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1: 아멘.
0: 그 소망의 하나님이 이 가정을 놀랍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1년째 학업을 포기하고 방에서 은둔 중입니다. 무슨 일로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은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그 원인을 아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에 간절히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에게 산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은혜의 아들 중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시 학업을 재개하시고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용기백배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친정엄마는 치매고 친정아빠는 위암수술 입원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정 부모님의 아버지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편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앞날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분명히 길을 막기라 하셨습니다. 짐을 맡기라 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이 어려운 길을 이 어려운 짐을 이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오니
1: 주여.
0: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 순간 우리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이 어머니에게 이 부인에게 이 성도에게 살아갈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된 역사가 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 정말 이 사연을 읽을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결과는 실패가 아니라 더 좋게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0: 아멘.
1: 힘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지는 사연은

0: 7060번님입니다. 조카 김효정이 LA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환자였던 중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당했습니다. 별도로 미국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 측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잘 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1: 네.
0: 아, 네.
1: 정말 너무 황망한 일을 당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역사를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LA병원에서 근무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근무 중 환자였던 중국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재판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소송 준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중국인 사망한 유족 측의 모든 상황도 정말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말 위로하시고 잘 풀어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귀한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병원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한 가정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멘. 더 이상 정말 원망하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귀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신 대로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6131번님입니다. 하나님, 사위 딸에게 은혜와 긍휼 베푸사 이번 여름 수련회에 꼭 참여해서 인격적인 주님 만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소서. 손주 은하, 소현, 수빈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주님 닮아 마음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1: 네.
0: 네.
1: 정말 우리에게는 끝없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0: 네.
1: 딸이 나이가 차면 결혼하기를 바라고 결혼하면 또 교회 다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는 끝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믿음을 달라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했습니다. 사위도 있고 손주가 셋이나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서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딸의 가정이 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정말 무엇인가 어딘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은혜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찬송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0: 아멘.
1: 찬송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손주를 셋씩이나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손주들도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 네.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꼭 은혜 받는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푸른동산교회 김병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1: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동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00

1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 시계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 시계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

않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0: 누나야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신 하나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사역자와 재정의 부족으로 여름 사역이 어려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분당의 한 대형 교회가 3천여 명의 성도들을 강원도 동해와 삼척으로 파송해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원극동방송 김혜미 PD가 전합니다.
3: 여름 사역이 한창인 7월 강원도 삼척과 동해 지역교회 56곳에서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성도 3천여 명이 함께하는 블레싱 동해 삼척사역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사역은 동해 삼척지역교회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임의용봉사, 의료봉사, 여름성경학교 사역 등 팀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동해 삼척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1일 목회자 부부세미나도 개최되었는데요. 강사로 나선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의 말입니다.

0: 복음화율이 낮을수록 교회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의욕도 고취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계기가 삼척과 동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1: 블레싱 동해 삼척 집회의 지역 총괄을 담당한 삼척시 기독연합회 회장 고진용 목사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의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교회의 부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2: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가 와서 지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렇게 보태주면 이 자체가 목회사에게 다시금 터닝포인트가 됐어. 아, 다시금 해보자.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1: 한편 오늘 저녁 7시 30분 삼척 실내체육관에서는 지역 성도와 전도 대상자 3천여 명을 초청해 함께하는 대형 집회가 예정돼 있으며 블레싱 동해 삼척 사역은 오는 25일 토요일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FEBC 뉴스 김혜미입니다.
3: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어제 전국 100여 개 소규모 교회에 청소년 700여 명을 초청해 전액 무료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과 작은 교회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역을 펼쳤습니다. 감신대는 서대문 캠퍼스에서 제3회 MTU 유스 캠프를 열고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미자립 교회의 중고등학생과 인솔교사 등 800여 명에게 예배와 캠퍼스 투어,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유경동 총장은 개회예배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으며 저녁집회 강사로 나선 김상인 목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리교회들의 후원과 학생 발전기금으로 운영된 이번 캠프는 신학생과 교수진이 직접 스태프로 참여해 교가와 지역을 초월한 신앙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전 동지방 소속 5개 작은 교회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기성총회 대전동지방작은교회연합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대전 시온성결교회에서 금산예담교회와 추동교회 등 5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구약성경으로 떠나는 홀리바이블 탐험대를 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구약성경의 구원 역사를 다룬 스토리텔링과 상담, 보드게임 등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설문규 목사와 윤석종 목사 등 현장 교육자들은 개회 예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캠프가 개별 교회가 겪는 교회와 예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맞춤형 밀착 돌봄과 신앙적 도전을 이끌어내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선교학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6차 학술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인 학자 32명이 대거 논문 발표자로 참여하며 한국 선교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계 선교학회는 지난 1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남아공 프리토리아 유니사대에서 선교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현지 발표에서는 한국 학자 32명이 K-POP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과 아시아적 관점의 성경 재해석 등 10개 분과에서 논문을 선보였습니다. 세계선교학회 회장인 박보경 장로회 신학대 교수는 한국 얌스펠로우십의 학술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5개 국제학술대회에서 100편이 넘는 한국 학자들의 논문 발표를 이끌어내며 차세대 선교학자 양성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순천 32도,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요.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라고 합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다섯 가지 행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론을 들으면서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나날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지요. 만약 그렇다면 사람은 어리석어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겠지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지금을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하고 내 힘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방송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예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7절에서 자신이 감사하게 될 확실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치 모든 환난에서 이미 건짐을 받고 자신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예언적 완료의 표현으로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받을 것을 매우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막연하지 않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히 보게 하셨다는 것은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며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응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생각보다 통쾌한 심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늘 기쁨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제 교육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함경도 청진에서 이 교육을 앞두고는 쌀과 술, 담배를 준비해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육기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죠.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북한에서는 참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민들의 필요보다 체제를 위한 일에 앞서는 북한 땅, 자유를 제약받고 목숨 걸고 복음을 받아야 하는 곳,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자유와 진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우물정 1069번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엠프렌즈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오늘의 첫 찬송처럼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북한의 진정한 자유, 복음이 곳곳에 속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은평구 역촌동의 가정집이에요. 50대 가정주부고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7899님 반갑습니다.

0: 와, 매일같이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보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7899님께 저희가 오늘의 출석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응암동에서 오신 또한 분이 계세요. 응암동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하네요 하셨어요. 우리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이런 날씨에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울산입니다. 새싹회원이세요. 6016님 반갑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라 장 보고 왔어요. 등갈비 김치찜 해주려고요. 우리는 잘 먹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먼저 북한 동포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먼저 아는 것이 그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마음 다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디오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극동방송 못 듣다가 오늘 새로 구입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 들으니 힘이 절로 납니다. 7907님,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며칠 만에. 인천에서 부침개도 하고 콩잎 김치도 담고 있어요. 북한의 저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요리하시는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너무 먹음직스럽게 또 사진 찍어주셨어요. 우리 라디오가 고장날 때는 지금 갖고 계신 그 휴대폰으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정말 깨끗한 음질로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여름방학 맞이해서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동차 라디오에서 듣는 16살 여학생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그 은혜를 전합시다. 당찬 포부와도 같아요. 함께 전하고자 먼저 결단하고 전합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10대 분들도 매일같이 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 8275님께 감사와도 그 결단의 응원차 우리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만 우리 어린아이들과 은혜로운 성경학교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도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문자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의 통일을 배워가는 시간까지 서머 스페셜을 특별히 만나보는 북한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2일 13시 10분 광주, 광주 서부, 전남, 담양, 화순, 곡성 북부, 곡성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우리의 그 남과 북의 벌어진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두 가지의 상식으로 두 뼘씩 좁혀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여러분 모두 일정 나이가 지나면 발급되는 신분증을 다들 갖고 계시죠. 북한에서도 이 신분증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평양의 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별도의 무언가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공민에게 이 증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태어난 주민분들은 당연히 또 받겠죠. 거기서 계속해서 가족이 있으니까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해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거를 발급해준다고 해요. 보통 지방에서 엘리트들이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렇게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구한 경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런 극소수의 경우에만 갖기도 하는데 이때 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공민증, 2번 출생증, 3번 시민증.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세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급증. 배급은 모두가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맞아요. 4446님 보기가 있었네요. 공민증과 출생증과 시민증 가운데

조금 어렵죠. 다 좀 생소한 표현일 거예요. 근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이라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찬송가를 듣다 보면 찬송가의 멜로디가 북한에서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들의 멜로디와 너무 비슷해서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 또 놀라는 건 성경의 십계명을 따서 북한 당을 위한 지침을 10가지를 만들어서 외우게 해서 거기에서 놀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정답도 와 이거를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것까지 따라한 건가 싶더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요 로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줬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있죠. 이 단어를 가지고 착안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까요?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하나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참 성경에 있는 걸 많이 따라하는 듯한 북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 요 단어도 참 그런 면에선 익숙한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신청 찬송 함께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17살 이상의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증서가 있다고 해요. 이 증서가 무엇일지 1번이 공민증, 2번이 출생증, 3번이 시민증인데요. 388 군님이 공민증에 악센트를 주시는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섬세한 분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악센트를 둔지도 몰랐어요. 아마 첫 보기를 들여서 저도 모르게 악센트가 나온 것 같아요. 3377님,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정답을 보내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공민증, 출생증, 시민증 가운데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참 심각하네요. 차 안에서 청취하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해 보게 됩니다. 6413님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민입니다 하시면서 0132님 경기도에서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에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면서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1982님의 문자를 나누면서 정답을 기다려 볼게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봄의 꽃향기와 우리 세 분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은혜 함께 할게요.

신정 찬송 은혜 송경민 씨의 앨범 가운데 함께 찬상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 평양에서는 지방과 또 다른 신분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증의 이름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것의 이름은 정답 3번 시민증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정답 공민증 아닌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하시면서 이게 제 힌트였는데 우리 성경 속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마 이 4714님은 좀 뭔가를 정말 알고 계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민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공민증도 실제로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17세 이상이 되면 모두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공민증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한 역할을 해서 아마 북한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공민증이란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평양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받는 시민증은 저도 처음에 좀 생소했는데 평양 시민증을 따로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평양 시민증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지방의 주민보다 배급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주거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이 처음 이렇게 체제를 구축할 때 그 지도자의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멜로디도 따르고 십계명도 따르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함께 차가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저는 정답자를 물론 더 많이 뽑겠지만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소망의 한 줄을 남겨주신 분들도 드리고 싶어요. 4714님도 함께 드리고요. 북한 선교는 우리의 숙제인 듯합니다. 저도 선물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답 시민권 보내주신 2310님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이 시간이면 퇴근하면서 항상 듣는데 출석할 줄 몰라서 오늘 해봅니다. 3325님 새싹회원이신데 반갑습니다. 용기내어 휴대폰을 들고 우물정 1069번을 찍고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상식 퀴즈 두 번째 퀴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시민증 딱 세 글자 보내주셨지만 오늘 처음 찾아와 주신 우리 6984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정답 시민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아마 평양 시민권이 선망의 대상일 텐데

하늘나라 시민권만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더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당첨자 선정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상식 이어갈게요. 이렇게 평양 시민 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서 거주하면서 또 지방과 달리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평양에 있는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인원은 교회에 오갈 수가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평양에 있는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내세우는 공식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물음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부분임은 명확하죠.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평양에 있는 교회의 이름은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은 주관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정답을 보내주실 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그 그림을 그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교회가 참고로 두 곳인데 한 곳만 적어주셔도 오늘 함께 선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교회, 수용로교회, 청사진교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 함께하면서 여러분 정답 기다립니다.

한양교회, 천국교회, 장대현교회, 평양교회, 정말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될 때 그곳에 세워질 무수한 교회의 이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이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답을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2분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교회 가운데 평양에 있는 이 교회 두 곳의 이름은 일단 장대현 교회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신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여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은 분단 이후에 폐쇄됐습니다. 지금 있는 두 교회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인데요. 간증 들으면서, 우리 극동방송의 간증을 들으면서 칠곡교회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4714님, 이분은 어떻게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서 평양이 고향인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평양에서 교회 근처에 사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교회가 뭔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에 가는 길을 돌고 돌아서 다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뜨거운 제주도에서 보냅니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뜨거운, 중보의 마음이 뜨거운 제주도에서 함께해 주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 교회인가요? 죄송해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제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또 무수하게 일어날 교회들 가운데 하늘나라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제1교회인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제1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계획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3225님의 문자처럼 이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는 마음을 모두가 함께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속초입니다. 해주셨던 7236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봉수교회 채굴교회를 두고 그곳에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참된 예배자로 바로서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아까 보내주셨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봉수교회 출골교회에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면서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당첨자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

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합동순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의 생일도 기억하고 중요한 약속도 달력에 표시해두고 또 소중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또 추억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 성경은 언젠가 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를 또 오후 이 시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고요.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후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 출발해봅니다.

0: 네, 앞서 들으신 곡 피아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 힘찬 찬송 그리고 창원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임승을 내가 들으니까지 함께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2시 왔습니까? 오셨는데 오늘도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가는 시간으로 또 그리고 말씀 퀴즈로 함께 이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자, 이 말씀의 내용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문제의 보기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2시, 2번 좋아요, 3번 구독, 4번 성찬. 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 문제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2시, 2번 좋아요, 3번 구독, 4번 성찬.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2시, 좋아요, 구독, 성찬. 네, 이 보기 중에서 이 네 단어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 해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지명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성도요 다 함께 찬송가, 그리고 또 찬송가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들으신 스포츠 나라 사랑 축제 관련된 소식까지 이어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나라 사랑 축제 관련 신청을 하실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고요. 링크에 따라 또 티켓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00명 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조만간 매진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나중에 신청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신청하시면 일단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그리고 함께 가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미리 신청을 하시고 또 그날 또 꼭 약속을 잡으셔서 그 시간에는 꼭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남동북동방송에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별한 무대인 것만큼 또 전국에 7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대연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뜨거운 현장, 이 현장을 놓치면 너무나도 아쉽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계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 계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국동방송 두시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주예수 기뻐 찬양의 찬송가로 함께하셨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만 특별 코너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부천 더드림교회 탈북민 목회사 엄요환 목사님의 칼럼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은혜의 삶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됨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결국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로 가득 찼던 이야기에서 성령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육신과 정죄와 사망의 중심에서 성령과 자유와 생명의 중심으로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은혜의 삶은 시작됩니다 라는 은혜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소유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으며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피아오십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들으셨고요. 네, 이제 2시 왔습니까?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발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죠. 1번 2시, 2번 좋아요, 3번 구독, 4번 성찬. 네, 보기 중에서 이 번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성찬. 저는 물론 1번, 2번, 3번을 간절히 원하지만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2시에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 간절함을 보기로 올려드렸고요. 하지만 오늘 퀴즈 문제 정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그 정답은 성찬입니다. 성찬이라고 올려주신 분 중에 이 방송 마치고 제가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은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조차도 끊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제불능, 또 같이 섞여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 죽음의 상징인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 만약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기피 대상, 또 거리 두기 대상 1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다라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 오늘 가다라 혹은 거라사 광인에 대한 내용 앞뒤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또 큰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자리를 잡고 계셔도 알아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녁 해가 저물자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조차 죽을까 두려울 만큼 휘청거리는 광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간 곳에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셨죠.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듯 다시 원래 건너편 바다로 또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모이고 함께하는 걸 좋아하죠. 또 그런 자리에 리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우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더 커지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드셨죠. 광풍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한 사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답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의 절대 가치를 친히 몸소 보이셨습니다. 한 영혼의 절대 가치. 저는 이것을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하기는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며 그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끊임없이 힘을 쏟아붓고 또 쏟아붓는 한 영혼에 대한 그 집착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다라 광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낭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공생애 기간은 3년 남짓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머리 둘 곳이 없었을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기적과 치유와 설교를 행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접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미치광이였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제자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적극 광인 한 사람을 만나려고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효율성의 원리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설사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비용이 들고 최소의 열매를 얻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청을 하죠.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함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입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40만 원 정도, 4, 50만 원 한다는데 40만 원 잡고 그렇다면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8억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2,000마리는 그 마을 지역 공동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돼지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사람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일에 방해만 되고 피해만 주니까 그냥 무덤가에 혼자 묶어놨고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있다가 그냥 사라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 2,000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1분 1초가 아까운 그 귀한 시간을 지불하셨죠. 아니, 낭비하셨습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돈이 얼마나 들든 얼마나 힘들든지 간에 기꺼이 낭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린 것 또한 낭비일 것입니다.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쉬는 날인데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을까요? 차라리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잠이라도 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요, 쉽는 것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고 뿌리고 거룩한 낭비로 물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고 끝나는 것처럼 마무리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대가볼리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지형

0: 괜찮고 제멋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변하게 될 줄을 믿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십시오. 복음은 반드시 일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수영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 말 것. 둘째, 물의 흐름을 탈 것. 셋째, 어느 정도는 물 먹을 각오를 할 것.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 먹을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물을 먹지 않는지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무엇이든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겠죠. 조금씩 힘도 빠지게 되겠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흐름을 잘 타길 소망합니다.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함께 나눴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힘 빼는 얘기 했어요. 물 먹는 얘기도 했고요. 힘 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뭐 운동이든 뭐든 힘 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에서도 이제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내 힘 잔뜩 들어가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힘을 못 쓰시잖아요. 그쵸? 내 힘을 빼는 그런 신앙생활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새끼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과 이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귀한 열매들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찬양 나눴는데요. 이번에도 의지해야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나눴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방학했다가요, 다시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귀한 영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454번님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경님 되시죠?
1: 예, 맞습니다.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광주에 계시죠?
1: 예, 광주 맞습니다.
0: 지난번에 아마 작년엔가 통화가 됐다고 그러던데.
1: 3월 정도 됐어요. 3월.
0: 꽤 오래됐는데.
1: 예.
0: 교회 잘 그래서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예, 예,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러면 3월에 통화하고 그때부터 쭉 다니고 네, 계시는 건가요?
1: 예, 예.
0: 아, 그랬군요. 제가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방학 끝낸 거.
1: 아니, 그 제가 중간에 1069로 문자도 보냈었어요.
0: 아, 교회 갔다고요?
1: 네.
0: 아, 그걸 제가 늦게 봤나 봐요.
1: 예.
0: 그러면 지금 1년 넘게 잘 다니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0: 그때 1년 방학이었어요, 그쵸?
1: 네네, 맞아요.
0: 이렇게 1년 방학 후에 다시 이제 개학하고 교회 나가게 되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1: 마음이 이제 평안하고 그러죠. 주님 곁에 있으니까. 참 평화가 느껴져요.
0: 참 평화가 느껴져요?
1: 예.
0: 아이고, 다행이네요. 광주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 송정빛교회라고 있어요.
0: 원래 다니시던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집 예, 앞에 예. 교회로 가셨군요.
1: 예예. 예.
0: 혼자 가셨어요?
1: 예, 왜냐면 전에는 저기 동검중앙교회 다녔는데 100년 된 교회 다녔는데 너무 멀어서
0: 네네.
1: 집 앞에 그냥 개척교회 조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셨어요. 혼자 예. 가셨습니까? 혼자?
1: 예, 왜냐면 예예. 예.
0: 계속 혼자 다니고 계시고
1: 예.
0: 그 뒤로도 지금 극동방송 새끼라 계속 잘 듣고 계세요?
1: 예, 잘 듣고 있고 전파 선교사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
0: 아, 전파 선교사도?
1: 예.
0: 광주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1: 예.
0: 아, 이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교회 다시 다니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1: 예. 예. 예.
0: 이 시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예.
0: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예. 감사하다고 저 따라서 예. 한번 예. 기도 한번 하시죠.
1: 예.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아니하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제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예.
1: 네.
0: 자, 이렇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1: 예.
0: 참 평안을 갖게 되고 혹시 삶의 변화가 또 있으신가요? 그 뒤로요?
1: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저기 노방 전도 이런 것까지도 하고 저만 믿어서는 안 되고
0: 예.
1: 가족 구원을 해야 되니까.
0: 예, 예.
1: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시고 노방 전도도 예. 하시고
1: 예.
0: 지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1: 예, 이제 저기 딸하고 아들은 어릴 때는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고 남편은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럽니다.
0: 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 예. 꼭 이 극동방송 새끼라 좀 듣게 하셔서요.
1: 예.
0: 나중에 우리가 한번 전화 한번 드리면 너무나 좋겠네요.
1: 예.
0: 우리 김성경님은 1년 방학하기 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셨었어요?
1: 예, 어릴 때 처음 이제 교회 다닌 거는 친정원 다니니까 7살 때부터 처음 이제 제 기억에는 7살 때부터 다녔었어요.
0: 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셨구나.
1: 네. 결혼해서 남편이 다닌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네.
0: 아유,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도 오늘 또 있었던 얘기도 다시 한번 또 알려주시면서
1: 예.
0: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선물 보냈었죠?
1: 연어 잘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0: 이번에는 이제 다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교회 방학을
1: 예.
0: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작년에 그 광주 주소 그대로죠?
1: 예.
0: 예,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경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서 찬양 한 곡을 꼽자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지선의 충만이요.
0: 충만.
1: 네.
0: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1: 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저기 처음처럼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고요. 지선 찬양 사역사님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0: 아,
1: 찬양을.
0: 그래요.
1: 네.
0: 충만. 성령 충만.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
1: 네. 네.
0: 어떻게 부르죠? 앞부분 한번 불러주신다면?
1: 갑자기
0: 그래요?
1: 생각이 안 나요. 성경 갖고 생각이 안
0: 갑자기 시키면 또안 되죠, 잘. 예. 알겠습니다. 예.
1: 나요.
0: 충만. 우리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성경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애청해 주시고 가족구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0: 이정님 사모님과 제가 서머 스페셜 로고송 불렀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광주에 계시는 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전화 연결되고 그 방학을 끝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송을 듣다가 방학이라고 교회 방학, 예, 문자를 주셨다가 전화 통화되고 지금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 0413번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예리님 되시죠?
1: 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0: 아,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김해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보니까는 제가 작년에 통화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1: 네,
0: 올해
1: 저번에
0: 그잘 다니고 있다고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쵸? 새끼라 전화 통화하고
1: 들어봤어요.
0: 4월부터
1: 네.
0: 김해 열방 비전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1: 네,
0: 그럼 올해
1: 감사합니다.
0: 4월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예전에는 다녔었다가 좀 방학했다가
0: 예.
1: 새끼라 방송 듣고 다시 가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작년 9월에 통화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 뒤로 바로는 못 가고.
1: 갈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0: 아, 그러다가 올해 4월부터.
1: 네.
0: 어떻게 김해 열방 비전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1: 제가 찜질방을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찜질방에 오신 손님이 계속 망설이다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다. 한번
0: 네.
1: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0: 이야, 잘 됐네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1: 갔어요.
0: 또 그분이 또 교회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1: 그래, 같이 가가지고 또 가족, 이렇게 지역 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동네 모임, 셀 모임 하는 거. 그거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잘 은혜 받고, 요번에는 창원 극동방송 공개방송까지 갔다 왔어요.
0: 와, 너무 잘하셨네요.
1: 네.
0: 그럼 교회를 혼자만 가신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간 거예요?
1: 아니, 제가 혼자 갔고, 일단은, 원래 아들도 딸도 진영에 살 때는 그 인도에 선교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아들도 일하러 가고 딸도 일하러 가고 이러니까 좀 그랬고. 지금은 이제 길게 통화해도 돼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1: 친정 어머니가 지금 절에서 35년 동안 공양주 하고 계시거든요. 식사 해주시는 분.

0: 예.
1: 거기서 이제 계속 제가 기도를 하고, 교회는 안 갔는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시아버지도 저번 6월 달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계셔서,
0: 네.
1: 다 같이 이제 한 교회 이렇게 갈 길을 꿈꾸고 있는데,
0: 예.
1: 어머니는 절에서 내려오시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이제 20년 전에 아들, 애기들 아빠가 하늘나라 가서,
0: 예.
1: 그래. 예, 가서 이제 혼자 제가 20년 동안 애들 키웠는데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시어머니가 교회 가면 진짜 천국에 가서 내 아들 볼 수 있네. 어머니가 믿어야 가서 볼 수 있다.
0: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1: 그러면은 간다면서 그러셔서 이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0: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1: 네.
0: 일단은 우리 이혜리님 말고 다른 가족은 아직 교회 나가신 분은 아직은 없고요.
1: 네, 저 혼자.
0: 아들 딸은
1: 지금 멀리 가 있어서 같이는 다니지 못하고.
0: 아유, 그렇구나.
1: 기도 제목이 이제 같이 또 네.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살면서 같은 네. 교회 가기를 기도하고 네. 있거든요.
0: 아유, 그래도 우리 이혜리님이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우리
1: 네,
0: 아들,
1: 감사합니다.
0: 딸, 우리 시어머니 다 그 전도 대상자들한테
1: 네. 네.
0: 이 극동 방송 듣게 하세요. 예?
1: 네, 계속 듣게 하고.
0: 예.
1: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작년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이혜리님 계속 지금 극동방송 듣고 계셨던 거죠?
1: 네, 계속 듣고, 지금도 듣고 있었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하고
1: 네네.
0: 계속해서 이제 고민 중에 네네. 계시다가, 아, 다행이네요. 예. 그때 몇 년 방학하다가 전화 연결됐죠?
1: 그때 지금 한 5년 넘었지.
0: 5년 넘었어요. 보니까 그때 코로나 방학이라고 하셨던
1: 네,
0: 것 같아요.
1: 맞아요. 코로나 때 회사에서 예. 그때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0: 예.
1: 다니던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0: 예.
1: 못 가게 하는 바람에.
0: 아이고,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 드리시니까 요즘 어떠세요?
1: 많이 좋고 또 딸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많이 이제 자꾸 잘 풀리고 있고
0: 네네.
1: 그 말씀이 제일 마음에 그런 게
0: 네.
1: 이겨낼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많이 엎드려 있었거든요.
0: 아이고, 딸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군요.
1: 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바람에
0: 아이고, 그렇구나.
1: 재판을 하고
0: 예.
1: 재판이 또 아예 우리가 주머니 돈 있는 게 털려버렸으면 아이고 막
0: 예.
1: 돈은 또 벌면 되지 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중간 책으로 이렇게 돼버려갖고
0: 예.
1: 안 그래도 혼자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0: 아유,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겠고 딸이
1: 예.
0: 예, 딸이 또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1: 네.
0: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1: 네.
0: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딸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다면서요, 어렸을 때.
1: 예, 아들하고 딸하고 인도까지 선교 갔다
0: 그러니까요,
1: 왔었어요.
0: 그러니까 열심을 품었었는데 딸에게 잘 또 오늘 있었던 얘기도 좀 잘 전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1: 감사합니다.
0: 딸은 어디에 살아요?
1: 부산에 살아요.
0: 부산에 살아요?
1: 작년에 혼자 독립하고 나갔다가 집이 불러당 불이 타버리가지고.
0: 아이고, 그러면 제가 우리 이혜리님 이번에 이혜리님이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가셨으니까 계약하셨으니까 축 계약이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1: 아이고,
0: 보내드리고요.
1: 아니에요.
0: 저희는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렇게 꽃바구니를 보내드리고
1: 아이고.
0: 우리 딸을 위로하는 또 선물도 제가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딸을 위해서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이 시간에 작년에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면은
1: 네.
0: 감사의 기도를 한번 저와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저 따라서 예, 예.
1: 네,
0: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하시면 돼요. 사랑의 네.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2: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2: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2: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우리 이혜리님 힘내시고 더
0: 네.
1: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셔서 만나셔서
0: 네.
1: 위로 많이 받으시고 또
0: 네.
1: 가족 전체가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0: 항해자야.
1: 항해자. 왜 항해자를 좋아하세요?
0: 노래 가사 들으면 하나님 소리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게 느껴져서.
1: 그러니까 비바람, 폭풍,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예, 그래요.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시와 그림의 항해자
0: 하겠죠.
1: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인사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두 날을 놓지 마소서, 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런 고백의 찬양, 항해자 시와 그림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김해에 계시는 분이시죠? 예. 5년 방학 후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우리 이예리님. 예. 꼭 이예리님을 통해서 이제 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소식 꼭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같이 올려드리시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극동방송 이 새깨라를 통해서 전화 연결이 됐든 안 됐든 거룩한 자극을 받으시고 지금 교회 방학 중에 계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계약하셔서 예배 드리고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0: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4: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영에서 함께합니다.

0: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죄인의 동료가 되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게 쉬워요? 예수님이 죄인에게 낮아지는 게 쉬워요? 낮아지는 게 쉽습니다. 낮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에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높이고 그들을 존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심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셨습니다. 적당하게 인사치레로 낮춘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땅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존경을 받는 자리인데 죄인의 자리, 오해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세상에서 유리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택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택하고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높고 귀한 사람을 높이기는 쉬워요. 높은 사람, 존경받을 사람을 높이기는 쉬워요. 그러나 죄인이며 어리석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을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죄인을 높이셨어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분을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고종 주치의입니다.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이 사는 마을에 와서 백정의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죠. 왕실에 고종 황제의 왕실을 드나들며 황제와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백정 마을에 가서 그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정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를 고쳐주냐? 왜 우리를 고쳐주냐?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그럼 백정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다 믿었습니다. 다요. 거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백정 자녀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죄인을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나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다 이 말입니다.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죄인을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 낮은 사람을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데서 높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그 사람보다 낮아지면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꼭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깐만 한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높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진짜로 높여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지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처럼 죄인이 나를 높여서

거룩한 백성되게 하신 것처럼,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높이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지 생각하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기회가 오면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자기를 낮춰서 세상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어리석다, 미련하다, 조롱 마시고 비난 마시고 멸시 마시고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들을 높여야 됩니다. 진짜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그들보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더 안다고, 더 경험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믿음 있다고, 잘난 자기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그들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들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네 번째,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이란 높은 권능입니다. 위대한 이런 뜻보다 가장 높은 권능, 그냥 최고의 권능 이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끌고 이끌어 가십니다. 데리고 나가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뭘로요? 큰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갈 때 열 개의 재앙, 열 가지의 권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홍해가 막혀있지만은 홍해를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큰 권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을 달게 하시고 적군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세상이 쫓겨났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여 낼 때 큰 권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시겠어요?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좌우로 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0: 세상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는 나그네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가야 할 곳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큰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에덴으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뭐가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목자가 가자 그럴 때 누가 그 목자를 따라가요?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이 우리에 들어가자 할때 누가 그 우리에 들어가요?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갑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루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지눌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

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각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부각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흐름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느부갓네살의 꿈을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14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보여줍니다. 31절에서 45절 다니엘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설명합니다. 40에서 49절 다니엘이 존귀하게 되는 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 종말에 대한 전 우주적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7절에서 13절 이러한 왕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왕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고 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잊어버린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박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하는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받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상과 특징입니다. 1절에서 4절 이 세상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2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벨론 왕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영적 존재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5절에서 13절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형태를 취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것으로 어떤 최고의 술객과 박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30절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달락과는 반대로 본달락은 다니엘의 등장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장면 19절에서 23절 다니엘의 기도 내용 25절에서 30절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음이 직접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25절에서 30절 이 세상의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은밀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28절 후일에 될 일, 29절 장래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장래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 31절에서 49절 다니엘의 해몽과 종기케 됨입니다.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내용들은 본달락의 서론적인 배경에 불과했지만 많은 술사들의 무능력함을 묘사한 후에 해몽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꿈에 대한 내용 36절에서 43절 꿈에 대한 해석 44절에서 45절 뜨인돌이 신상을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46절에서 49절 다니엘의 종기의 줌을 기술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입니다. 첫째 31절에서 34절 인간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둘째 44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셋째

0: 16절에서 49절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최대의 경배를 표했던 사실에서 예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7절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으며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압도하게 됨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위용은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때 너무나 무력합니다. 셋째,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될 일과 미래에 될 일과 오랜 후의 일들을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닫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결심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지요.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라 은혜는 성도의 전 생애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십자가 그늘 밑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박창일과 김정범의 듀엣곡으로 함께하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가이 팬노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양의 그늘 밑에서 쉬어가는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백 투 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이 노래합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광양 사랑의 교회 정진식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0: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에서 대외협력 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따뜻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바로 연결되는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 많은데 정작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 없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외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곁을 지켜주는 공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공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한자어로 체휼한다고도 쓰는데 쉽게 말해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똑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말로만 아이고 안타깝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픔을 똑같이 겪으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셨고 머리 둘 곳 없는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마음의 상처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는 육체의 고통까지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내가 내 마음을 다한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고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숭실대학교의 역사 속에도 이런 따뜻한 공감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29년 전 평양 땅에 숭실을 세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보장된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힘든 조선말을 스스로 먼저 배우고 모든 교과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외국어로 폼나게 가르치기보다 조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고통과 무지를 함께 아파했던 공감의 마음이 있었기에 평양 숭실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남모르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 눈물의 무게를 가장 잘 아시는 공감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조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성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

0: 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방전, 충전, 비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텍사스의 한 농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규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왔지만 워낙 불이 거센 데다가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턱없이 부족해서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지푸라기도 잠든 심정으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 의용소방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나이도 많고 또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달려오더니 멈추지도 않고 그대로 불길 속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이 불은 진화가 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농장 주인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불 수표 하나를 끊어서 소방대장에게 건넸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거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화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국 기자가 와 있었는데 지역 방송국 기자가 이 의용소방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큰 돈을 받으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이 의용소방대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소방차의 고장난 브레이크

0: 고쳐야 되겠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달려들어간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의 드라이브에서 이처럼 무작정 달린다고 능사는 아니죠. 때로는 달리다 보면 충돌하기도 하고, 또 달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서는 그런 경우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침체가 찾아오고 탈진을 갖게 되고 또 방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방전, 정서적 방전, 영적 방전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진과 방전,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이런 영적 탈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인생의 방전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충전의 자리이며, 또한 그 충전과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니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까지 탈진되고 방전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철저하게 주저앉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멜산의 위대한 선지자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방전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충전시키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어떻게 새로운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0: 아멘.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여지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 거장의 모습이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온 나라 안에 가뭄을 선포하고, 또 바알과 이세벨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갈멜산 위에서 영적 대결을 벌였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을 태웠고, 또다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야말로 초능력자와 같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정말 그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의 넘사벽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다음 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품을 만큼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배경인데,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내인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패배의 소식과, 또 그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참담한 소식을 꼭 누구처럼 V제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라고 하는 그 쓸쓸한 속담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되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해도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음산하고 독기 어린 이세벨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대단한 엘리야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한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수행 비서마저 떼어놓고 깊은 광야로 숨어들어가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던집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했던 갈

0: 멜산의 영웅과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그 고독한 절규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어요. 숱한 능력과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탈진하여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에라 이 못난 놈아,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는데 여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 못난 놈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0: 아멘.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숯불에 구운 떡과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그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푹 쉬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충전하시는 방식은 갑자기 하늘에서 몇만 볼트 전기가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 그냥 찌직찌직 하면서 눈에서 광채가 나고 슈퍼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따뜻한 육체적, 정서적 돌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많이 지쳤지, 우선 기운 차리게 밥부터 먹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명을 주고 막 밀어붙이는 무자비한 고용주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탈진하고 방전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떡과 생수로 우리의 육과 영을 따뜻하게 충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그의 책 제11장에서 목회자의 영적 침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울의 늪에 빠지곤 한다. 특히 거대한 영적 전투를 치룬 직후나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이러한 방전은 더욱 깊이 찾아온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우울과 탈진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상의 치열함과 사역의 무게로 인해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것을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그 침체가 왔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구별하고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상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침묵 가운데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청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멈춤과 들음의 시간을 통해서 바닥난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충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0: 아멘.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 이유는 평생 그래 힘들지 로뎀나무 그들 아래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분명히 말씀하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전된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심으로 충전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절대로 그대로 탈진의 늪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미 올라간 같은 영적 사명의 고지를 향해 다시 일어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에 힘입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말씀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듯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NIV 성경은 이 세미한 소리를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세상 사람 다 들으라고 천둥처럼 울리는 그런 큰 소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엘리야 한 사람만을 위한, 그에게만 들려주시는 친밀하고도 개인적인 사랑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들의 날카로운 평가에 귀를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위임받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그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고립감 속에서 혼자서 버거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방전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충전된 엘리야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비전, 사역과 사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스발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탈진하고 만다. 참된 비전은 나의 열정이 죽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시작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탈진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명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독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전시킨 사람에게 주시는 성숙한 비전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고 세우고 격려하고 동역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0: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천명의 동역자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경험한 성도는 홀로 짐을 지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혼자 일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는 영적 독점을 내려놓고 평안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동역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오해를 받는 일이나 관계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서 영적 방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엘리야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섭섭했던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갈까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황량하고 고립된 광야로 들어가고 아무런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자. 그러면 싫지만 억지로 순종하여 조용한 수도원이나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첫날은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이 닿지 않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물가로 나아가서 그 앞에 우두커리 그냥 앉아 있습니다.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온몸과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임재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응어려졌던 그 딱딱했던 마음들, 섭섭했던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져 내리면서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주시고 떡과 물을 제공하신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저기의 사건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폐기처분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의 방전의 자리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가 별도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들고 가요. 어느 날 그 보조 배터리를 충전했는데 제 자랑기가 충전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완전히 방전하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충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달려가는 그 새로운 비전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뉴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성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6 나라사랑 축제를 전남 동부 땅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과 많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훗날 이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명의 합창단 단원,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마음, 가정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공연으로 더욱 믿음의 군사로 잘 훈련되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세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로마 황제의 서슬퍼런 핍박 앞에서도 확신에 찬 바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느끼게 되죠.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의 광야길,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동일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안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0: 근데 어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이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과 또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방송가족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준비했는데요. 찬양 계속해서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이 주는 그 청명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계속해서 함께 하실게요.

0: 소프라노 김방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주의 은혜라 지선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에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3화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스크랜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3화 낮은 곳을 향한 스크랜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은 후 의료선교사 스크랜튼도 정동에 자리를 잡는다. 한적한 골목 어귀에 문을 연 병원. 그는 환자를 돌보며 복음의 씨앗을 조심스레 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궁궐까지 닿는다.
2: 참 신기하게 생겼구나. 이건 무엇인가?
3: 청진기라 하옵니다. 이걸 사용해서 심음을 듣고 병을 진단하옵니다.
2: 우리는 진맥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청진을 하는구나.
3: 그렇습니다, 전하. 진단하는 법과 치료 방법도 다르지요.
2: 그럼 서양 의원은 병을 고칠 때 어떤 방법을 쓰는가?
3: 한의학은 몸의 기운과 조화를 중시하여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로 병을 다스린다면 서양 의학은 병의 원인을 직접 찾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균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를 막는 약과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사옵니다.
2: 병균이라. 우리 의원들이 그리 말한 적은 없었소. 병의 원인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면 우리 백성에게도 유익하겠구려.
3: 그렇습니다, 전하. 서양 의술을 익힌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2: 좋아요. 그러면 시병원이라 이름을 지어내릴 테니 여기에 정동의 자리를 잡고 병자를 돌보도록 하시오.
3: 감사합니다, 전하.

0: 경동의 시병원, 조용하던 마당에 낯선 목소리가 퍼진다. 작은 아이 하나를 품어 안은 여인. 그 뒤로 그들을 막아선 양반의 시선이 차갑다.
1: 여보게, 지금 이 계집아이 진료받겠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건가?
2: 예, 지금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1: 이 병원에 천한 몸종을 데려오다니.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곳인지 모른단 말이냐?
2: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1: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천한 것들을 마구 들여보내면 서양 의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소?
0: 그 소리에 깊은 안쪽 병실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온다. 스크랜튼 부인. 그녀의 눈

0: 끼리 울음을 머금은 여인에게 닿는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1: 무슨 일이시죠?
2: 제발 이 아이 좀 봐주시오. 도통 원인을 모르겠어.
3: 어허, 천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4: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병이 사람을 가리던가요?
3: 그것은 아니지만 그 예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4: 이곳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지 신분을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도 지금보다 낮은 처지에 있다면 치료받을 곳이 없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뭐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폐하께서 이름까지 하사하신 병원 아닙니까? 어찌 아래 것들과 같이 진료를 받는단 말입니까?
4: 신분과 상관없이 아픈 사람들을 돌본다면 시병원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병자의 아픔을 먼저 보십시오.

0: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 그 벽을 허문 건 권위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스크린튼과 어머니는 마음 깊이 고민에 빠진다. 정동이라는 이름 아래 고요히 흐르는 귀족적 냉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여전히 문턱 밖에 서 있었다.
1: 정동은 양반들이 많아.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쉽게 오지 못하는 거 알고 있죠?
2: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1: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문턱조차 넘지를 못하고 있다니.
2: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곳은 너무 귀족적이랄까요? 지난번 소동도 그렇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1: 작은 병원들을 여러 곳에 두는 거는 어떨까? 약을 나누어주고 기본적인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2: 작은 병원들이요?
1: 그리고 여인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해. 지금처럼 함께 있다가는 치료받기도 어려울 테니까.
2: 네, 좋은 생각 같아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0: 그날 밤 스크랜턴은 성경을 펼쳐든다.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든다. 상처입은 이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나 그를 돌본 사마리아인. 스크랜턴은 그날 밤 결단한다.
1: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었으나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들을 돌보았도다. 그래, 나도 그들 곁으로 가야겠다.
2: 어머니, 어머니!
3: 이 밤에 왜 그리 소란이니?
2: 저 결정했습니다. 진정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입니다.
0: 그는 이제 정동의 안락한 담장을 벗어나 진짜 병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자 한다. 스크랜트는 시 외곽 여러 곳에 작은 병원들을 세우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소식을 선교지에 알린다.
1: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시병원은 귀족과 권력자들만 찾지만 민중들은 오지 못합니다. 저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 며칠 뒤 스크랜턴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함께 작은 병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길을 나선다. 그 여정 끝에 다다른 곳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에오게.
1: 저기 저곳은 어떻습니까?
2: 저 에오게 말이요?
1: 지대도 높고 잘 보여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근처가 있던 곳이긴 하지. 그런데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이었어. 사람 살리는 곳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사람 모아놨던 곳이야. 사람들이 싫어해.
1: 그렇습니까?
0: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시신 버린 곳이야. 그래서 애오개라고 부르는데 저주받은 땅이라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
1: 그럼 갈 곳 없는 병자들이 저곳에 있겠군요. 한번 가봅시다.
0: 에? 정말로 가보겠다고?
2: 스크랜튼,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어떻겠소?
3: 정동 아니라면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선교 활동에도 유리할 건데.
1: 하지만 저곳에 병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사람들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소.
4: 한때 전염병 환자들을 모아놓던 곳,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시신이 버려지던 곳,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이라 불렀지만 스크랜턴은 그 땅 위에 외로이 남은 생명들을 보았다.
1: 그렇다면 더더욱 그리로 가야 합니다.
2: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1: 네! 병든 자들, 버려진 자들이 있는 곳,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3: 분명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4: 두 동역자의 만류에도 스크랜턴의 결심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돌보지 않은 곳이라면 오히려 더욱 먼저 가야 한다는 확신으로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
1: 아닙니다. 그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길이지요.
4: 성문을 넘어 애옥의 골짜기로 향하는 스크랜튼. 그 뒤를 따라 나선 두 사람의 표정엔 염려와 함께 말없는 응원의 빛이 비친다.

0: 올라와서 보니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마을에서 누가 뭘 하는지 환히 다 보이겠어요.
1: 예, 아이 산바람도 시원하고 저쪽이 동쪽이니 이쪽, 이쪽 남향으로 병원을 지으면 경치도 아주 맛있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두 분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 소명 또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3: 알죠. 말릴 수도 없다는 것도 알죠.
1: 정동병원보다 멀리 떨어져 자주 보기 힘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울 뿐이죠.
0: 아무튼 큰 결정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2: 감사합니다.
4: 그렇게 스크랜트는 성문 밖으로 나가 작은 병원을 세우고 시약소라 이름을 붙였다. 소문은 금방 퍼져 어느새 에오게터에 가난한 병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스크랜트니 한 명 한 명 병자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3화 낮은 곳을 향한 스크랜튼 출연 임한건, 최웅, 김효섭, 유춘희, 이은영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0: 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나라사랑축제 홍보 관련해서 교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에서 단체로 이렇게 참여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들 있으시다면 신청 링크 받아서 일일이 신청하지 마시고요. 방송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단체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링크를 받아서 일일이 인증번호 받고 또 모바일 티켓 받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고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분들이나 또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좀 고려하고 계신 교회가 있으시다면 방송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061-650-3800번, 061-650-380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한 곡도 들어야죠.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이 찬양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고 그리고 있습니다. 꿈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갈릴리 작은 시골길 이 찬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0: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85강 민족운동에 끼친 개신교의 사상적 영향 이야기입니다. 구한말 개신교가 민족운동에 끼친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는 자유평등 사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빈부 귀천 남녀 차별 없는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보편주의 사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각 계층 간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인격의 동등성입니다. 이 같은 기독교 보편 사상은 그 시대 철저한 신분제 사회이었던 한국인들에게 근대 시민으로서 인권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민족운동에 대단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민주적인 보편 사상이 대중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양반과 천민 그리고 노예제도 계급타파와 인권신장을 도모하고 평등사상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부장적 절대권위에 도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신장,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비롯하여 그 시대 한국민족공동체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치어서 그래서 부부가 존댓말 사용하고 남녀가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고 교육을 통한 지도자 배출을 위하여 여자 학교가 설립을 황제께 청원할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사인 동시에 구속사지만 신약시대 민족사로서 구속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바벨론 포로 해방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한국 성도들의 독립운동 격려한 거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릇된 역사의식을 형성했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것이 이제 민족운동의 긍정적인 사상적 기반 역할을 감당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봉독한 말씀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에서 또 하버드대학에서 교수직을 했는데 종신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그러한 유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쉬는 기간을 통해서 캐나다에 있는 나루시라고 하는 지체장애인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아이를 통해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통해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헨리, 사랑해요 라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헨리를 향해서 헨리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박사인지 교수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나를 보고 헨리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나의 직분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사랑해 주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평생을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세상에 그 교수직도 하버드 대학 교수직도 포기를 하고 거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은 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실체를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봉독한 말씀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약할 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슬패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세상은 약하고 연약하고 슬패하고 부족하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더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이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더 의심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손에 그 주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주님이 맞은 그 창자국 허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다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곁에서 지켜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실패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저도 너무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목사로서 이런 조건을 갖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학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부족함이 참 많고 연약함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쓰러지고 그리고 막 뇌출혈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한번 또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어떨까? 내가 또 더 설교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 너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가 똑똑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착하게 살다가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 더 좀 많이 하다가 교회로 나가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몸에 때가 없을 때 목욕탕을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느낌이 아, 좀 때가 맞구나 생각할 때 더 목욕탕을 찾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는 그 이유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당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효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려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아예 돼지오리 속에 그렇게 인생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갑니다. 연세가 그 많으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은 저를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따져보고 그런 일이 아니라 그저 안아주고 그저 사랑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또 회개하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침뱉습니다.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양손 양발에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립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누구나 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 되었을 때도

0: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더 깊어져서 원수 되어 있을 때,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잔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순교당하는 곳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렇게 사울을 부르려고 하면 이 살인자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야,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살아남을 것 같으냐고 막 야단을 칠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사울에게 들려올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연이시옵니까? 주님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 사울은 바울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해했던 사울이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조용히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약할 때 더 사랑한다.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더 사랑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온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고 상한 심령도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같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광풍이 일자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꾸짖음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낙심하거나 두려워 떨진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지를 알고 나면 배가 물결에 다 덮이게 된 상황에서도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373장의 고백처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배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지만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했으며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더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더구나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와 진퇴양난에 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며 지름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말이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길로 더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잠언 제29장
2: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0: 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0: 제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0: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1: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0: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 제2장.
0: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0: 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게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 제3장
0: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1: 제4장
0: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0: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설득할 수 없다. 기쁨은 복음의 증거다. 20세기 최고의 강해의 설교자,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문득 거울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 안엔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과연 내 속에 살아있는지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밤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루벤 스투다드의 Center of My Joy, 내 기쁨의 중심 되신 주님 듣고 왔어요.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저는 조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밤, 내 안에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과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주의 음성으로 함께 듣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이어스의 찬양이었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은주의 음성으로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곡은 조나선 버틀러가 부른 Love Never Fail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기를 소망해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감사하며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시고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거룩한 일,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쉼을 얻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전심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누면 좋을 찬양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훈의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플레이트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레이디언트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노상신의 부르심 그리고 폴 발로 씨의 영어 찬송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2번님께서 광주에서 울면서 찬양 듣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어요. 아,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들 기다리면서 함께 찬송 듣고 옵니다.

주여 내 소망, 조준모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한나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과 진짜 행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주시면 또 함께 찬양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의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동정녀 임신을 믿느냐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정녀 임신을 누구보다도 믿기 힘든 사람은 본인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 말씀을 마리아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처럼 있는 그대로 마음에 들여놓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바로 알고 한 구절씩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진리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철저히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것이옵나이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도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어로 얼굴은 파님인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여러 면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한 가지 면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그분의 다양한 면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도 있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달려오시는 하나님, 상황마다 다른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밤 어떤 면을 보여주실지 그게 기대되곤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러시와 크리스 맥클레니가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Daryl Evans의 Trading My Sorrow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주님의 세계로, 정성실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김도연의 예수는 나의 힘 들려드렸습니다. 6541번 쓰시는 분께서, 하나님 오늘 문득 공원을 산책하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평화가 잘 지켜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평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평화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 있기를 이밤 기도하게 되네요.

0: bless you, Lord. We bless your name, Lord.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Through It All, Maurice Chapman의 Great Is the Lord, 그리고 Terry McAlmon의 Holy, Holy, Hol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립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나눴고요. 이번주에는 이웃을 향한 열매 3가지 중에서 오래 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참고 누군가에 대해

내서 인내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송 전지현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은 달빛 마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바로 직전인 8절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 저는 이 말씀을, 그 앞선 말씀을 읽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아주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깊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를 꼭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간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영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오래도록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내요, 오래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있어 빌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 보인다와 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ability를 합쳐 만든 신조어인데요. 실상은 별거 없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뭔가 있어 보이게 자신을 잘 포장하는 허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멋진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기며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치에서 높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말 그대로 있어빌리티의 능력을 뽐내던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높은 곳에서 뽐내시기보다 낮은 곳에서 죄인과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내셨죠. 높고 화려한 삶을 치장하기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깊고 따뜻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센티메이컬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공감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눔의 미학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혜진의 물들어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미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imply 4의 오신 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힐송의 Magnificen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또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것이 성화되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 욕심 또는 내 생각을 주님이 억지로라도 들어주시기를 때로는 때를 쓰면서까지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욕심이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들과는 멀어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훨씬 더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오프닝이나 이런 멘트를 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일부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뭐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또 북한의 외교적인 이런 내용들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께 더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야 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하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길, 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AM 1188

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스마트폰, 이 북에서는 소전화라고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듣고 계실 겁니다. 아, 우리 2508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는 처음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요 며칠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더니 북녘계 성도들은 혹시 피해가 없으실지 안전했기를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을 함께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북녘계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시게 됐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북한의 복음화, 또 복음통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함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요즘에는 북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남북한의 자세한 내일 날씨, 뭐 날짜상으로는 오늘이지만 이제 날이 밝으면 목요일에 여러분이 보내시게 될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의 통일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현희입니다.
4: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감자님, 옥수님, 나나님, 현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최근 북한이 이렇다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인데요. 먼저 준비한 자료 들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최신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7, 8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으로 인한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흥부유층 돈주들이 생겨났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권력계층의 생활수준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신 폴더블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우리처럼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로 물건을 주문해서 배달받거나 심지어 온라인 복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차량 소지도 늘어나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우리도 값비싸게 여겨지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방한용품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도 우리처럼 유명한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도 점점 생겨나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서방 세기처럼 최신 문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계층은 극소수의 권력층 그리고 신흥 부유층 뿐입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딸감을 구하러 다니고 방한용품은 구할 수도 없을 열악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최신 모습, 오늘은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가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다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이나 뭐 부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소식들 들은 거 있으세요? 뭐 북한 관련된 뉴스에 관심이 있으세요?
5: 사실 평소에는 없었거든요.
0: 그래요?
5: 그래서 약간 제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전부였어서 거기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5: 근데 요즘에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 북한에 대한 소식들을 찾아봤는데 막 북한에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폴더블폰도 나왔다는 소식에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 어쩌면 나보다 더

0: IT 기기에 해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1: 네. 우리 나나님은 어때요? 평소에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2: 아, 네. 저도 사실 극동 아카데미를 하게 되면서 북한 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1: 네.
2: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장보기와 콜택시가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0: 네?
2: 소식을
0: 진짜요?
2: 들었습니다.
1: 오, 북한에서도?
2: 네, 사실
1: 네.
2: 저도 장보기, 콜택시, 스마트폰을 잘안 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정말 스마트하신 북한 동포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돼서 정말 신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0: 뭐를 좀 배달을 많이 시키실까요? 김치를 배달해서 드시나?
3: 김치도 시키고 이제 국수. 국수 재료가 많이
0: 실제로
3: 나오는데 국수. 아, 저는 해본 시대는 아닌데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좀 우리가 북한 뉴스를 접할 때좀
0: 네.
3: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 맞아요.
3: 항상
2: 네,
3: 기억을
2: 맞아요.
3: 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앱으로 국수나 이런 것들을 시킨대요. 근데 그게 뭐 10명 중에 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무산에서 온 친구인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한두 명이 그런 앱을 경험한 예,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스마트폰에 폴로폰을 쓴다든지 어떤 뭐 배달 어플을 사용하거나 콜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 또는
3: 맞아요.
1: 평양이나 주요 도시에서만 그중에서도 몇몇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북한에 이런 서비스가
3: 맞아.
1: 있다라는 게 조금 새롭기는
3: 네,
1: 하죠. 사실은 현희님이 탈북하시기 전에는 어떤
3: 없었죠. 저는 없었어요.
1: 네.
3: 저는 그런 앱이나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보고 그 폴더폰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3: 근데 그것도 이제 쓰다가 2002년도쯤에 한번 그 없어진 적이 있어요.
0: 정말.
3: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는 쓰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돈을 보내주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그 폰을 살 수 있는 약간 여유가 있었던 거죠.
1: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고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고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3: 아, 저도 깜짝 놀랐고 그 얘기를 같이 사실 콜택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1: 예.
3: 근데 콜택시는 평양에서 쓰는 거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탈북민 3명이 있었는데 한 명 친구가 너 엘리트인 척 하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래전에 온 탈북민들도 약간 지금 현재
1: 너무 신기해하는 거죠.
3: 약간 네, 좀 당황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는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1: 네, 이제 북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론 북한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80년대, 90년대 어떤 생활 양식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일부분 돈 많은 사람들 또는
3: 맞아.
1: 평양의 특권층이 쓰는 것들은 서비스들은 좋아졌다 이전보다는. 예, 우리의 많이 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알게 된 북한의 새로운 모습들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그 최근에 그 평양에 살다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1: 네.
3: 생겼대요. 그래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너무 남한 문화 콘텐츠에 약간 좀 심취해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클래식 그런 코너를 만든 것 같다. 근데 이 친구의 말이 재밌었던 게 근데 클래식도 알아야 클래식인 줄 알지.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음악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재밌게.
1: 북에서는 클래식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3: 그 약간 넛크래커라고 그 뭐죠? 그 호두까기 인형에
1: 네.
3: 나오는 그 차이콥스키 뭐 음악 이런 것들은.
1: 아, 러시아 쪽의
3: 네,
1: 음악만.
3: 이런 것들은 조금 아는데
1: 네.
3: 이것도 이게 엄청 유명한 클래식인 거는 사실 몰랐던 거죠.
1: 그렇죠.
3: 그래서 그 일반화 뭐 교육적으로 누구나 다 클래식을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아무튼 저는 클래식 관련된 코너가 그 채널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좀
1: 그것도 또 새롭고
3: 예,
1: 그렇죠. 근데 이미 한국의 영화나 뭐 노래 예능에 익숙해진 북한의 MZ 세대들한테는
0: 맞아요. 클래식이 별로 이렇게
3: 그렇죠.
0: 와닿는 게 없을 것 같아요.
3: 졸리다고 그렇게 얘기도
1: 우리가
3: 하더라고.
1: 뭐 느끼기에는 교양 있고 우아하고 이렇게 느끼게 되겠지만 또 북에서 아예 배경 지식 없이 들으면 조금은 고루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2: 아, 그런데 허니님 QR 결제 해보셨나요?
3: 저는 해보지 못했어요.
2: 아.
3: 저는 아까 10년 전에 왔기 때문에
2: 네.
3: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대신 최근에 온 친구들한테서 이제 듣기는 했었거든요.
1: 한국에서는 QR 결제 해본 적 있으세요?
3: 한국에서 QR 해본 적이 없죠.
0: 저는
1: 한국에서도
0: 식당에서

0: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결제하시는 분들 중에 뭐 20명 중에 한두 명 이렇게 QR 결제를 하셔서 막
1: 네.
0: 그렇게 많이 하시진 않는데
1: 그치요.
0: 그래도
2: 맞아요.
0: 폰이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1: 네. 요즘에는 이제 충전해놓은 돈이나 이런 데서는 QR 결제로 체크카드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도 QR 결제가 된다는 얘기 저도 듣고도 되게 놀랬거든요.
2: 아, 네. 북에서도 이런 QR 결제를 장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QR 결제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외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자체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에, QR 결제 앱에 언어 순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한 단어들을 사용하기 어렵도록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1: 그거는 또 이제 휴대폰에서 예,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이나 평양문화보호법의
2: 네,
1: 일환으로
2: 맞습니다.
1: 만들어진 거고, QR 결제를 장려하는 게 중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국에서는 대부분 다 QR 결제로
3: 맞아요.
1: 하더라고요.
3: 저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1: 네.
3: 늘 중국인 고객분들께서는
1: 다
3: QR을
1: QR.
3: 먼저
1: 맞아요.
0: 장려를 많이 하나 보네요,
1: 근데 이제 그
0: 중국에서.
1: QR 결제를 장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2: 왜인가요?
1: 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당국에서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경제, 숨어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좀 양성화하려는.
0: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편하니까요.
1: 맞아요.
4: 비슷한 맥락으로 북한에서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뭐 치세차 친구를 섭외해서 물어봤는데 카드를 쓰는데 카드에 넣는 돈이 저 중국 돈이나 달러래요.
1: 네.
4: 그 카드에서 꺼내 쓰게 되는 돈은 북한 돈인
1: 북한돈.
4: 거죠. 그래서
1: 네.
4: 그 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달러를 이제 약간
0: 확보하고
4: 맞아요. 달러를 확보하고 약간 그거를 통제하려는
1: 맞아요.
4: 그런
1: 저런 돈이
4: 의도가
1: 어디서
4: 있다.
1: 생겼을까
4: 맞아요.
1: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몰래 뭐 탈북민 분들이나 외부에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거.
4: 맞아요.
1: 사실 그게 정말 큰데 북한
4: 그쵸.
1: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도 양성화하는 거죠. 이제 몰래 몰래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얘네가 돈이 이 정도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게 하기 위함이다. 좀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장려한다는 게 IT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4: 맞아요.
1: 네.
4: 약간 디지털 권위주의 하면서 이제 디지털을 가지고 통제하는
1: 맞아요.
4: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뭔가 개방되어 있어 보이면서도 사실상 뒤에서는 뭔가
4: 절대
0: 통제하려는
3: 통제가
0: 그런 게 있다는 게
1: 그래서 이제
0: 신기한 모습이에요.
1: 북한에서 쓰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뭐 너튜브 그런 것도 시청이 금지됐고요. 그리고
2: 그래요?
1: 인터넷도 당연히
4: 안 되죠.
1: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만 쓰는 인트라넷만 사용을 하고 결국에는 정권 유지와 체제 강화,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술을 그냥 이용한 거죠. 북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전보다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제 아래에 있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좀 어떠셨어요?
4: 북한은 약간 옛날처럼 약간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당연히 인터넷은 없지만 북한은 뒤쳐져 있을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발상에서 조금 새롭게 북한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콘텍스트도 그렇고.
3: 이제 발전된 북한을 바라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통제가 커진
4: 메커니즘을
3: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꼭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2: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바라볼 때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입소문으로 많이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정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얻게 된 정보들을 약간 그대로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현이님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진짜 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의 최신 정보들을 우리가 정말 더 많이 관심 갖고 알아야겠구나. 또 뉴스가 보도가 되고 북한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비판적인 사고로 좀
4: 맞아요.
1: 보는
4: 제일 중요한 것
1: 경향에.
4: 같아요.
1: 네.
4: 아까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이 이게 북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북한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0: 약간 이게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라고
4: 맞아요.
0: 생각을
4: 맞아요.
0: 해야겠네요.
1: 네, 그런 것들을 그런 안목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키워

0: 가는 것도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남북한이 하나 될 때까지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2: 현이, 나나, 옥순, 감자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1: 너와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 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일보는 방탄소년단 BTS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한국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일본 국회가 황실 전범 개정안과 국기 손괴죄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왕위 계승 방식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7일 황실 전범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옛 왕가의 남계 남성을 황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은 왕위 계승권은 없지만 양자에게서 태어난 남자 자녀는 왕위 계승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황실 전범 본칙 개정은 1949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아이코 공주를 배제한 채 남계의 승계 원칙만 유지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야당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나루히토 일왕도 최근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참 의원은 또 일본 국기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 손괴죄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존 MRI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뇌 병변을 인공지능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돼 다발성 경화증 진단과 치료 효과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버폴로대 연구진은 기존 MRI 영상을 AI로 다시 분석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대뇌 피질 병변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메디슨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MRI 영상을 AI가 비교 분석해 사람의 눈으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700여 명이 참여한 치료제 임상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MRI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대뇌 피질 병변이 환자 한 명당 평균 15개에서 20개씩 확인됐으며 전체적으로는 11,000개가 넘는 병변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별도의 MRI 장비 없이 기존에 촬영한 영상을 AI로 재분석하면 과거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뇌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병원 진료와 신약 임상 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남용 방사포 지원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을 잇따라 건설한 정황이 포착돼 전방 전력 강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2023년부터 개성시 남쪽 군 기지에 길이 52m 규모의 건물 21개를 새로 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구조와 위치를 볼때 이동식 발사대와 다연장 로켓 등 방사포를 보관하거나 정비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방부대 강화와 남북 국경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최전방 부대의 전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지난달에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시험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한편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 엔진 시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같은 날 한국과 나토의 방위 협력 확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일본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23일까지 소해함과 항공기, 자위대원 약 800명을 투입해 기뢰 제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기뢰 제거와 해저 기뢰를 수면 위로 띄우는 소해 장비 운용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공개됐는데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해 기뢰 제거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등과 함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종전 이후를 전제로 자위대의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 환경이 일본 주변 해역보다 훨씬 어렵고 위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AI가 만든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문제를 선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궤도는 한국경제인협회 학예 포럼 강연에서 AI가 만들어내는 저품질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증과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프로 기사들의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진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가 수학 난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최종 검증은 인간의 몫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궤도는 AI가 할수 있는

일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문제를 왜 풀 것인지 고민하는 능력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시청순위 6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상반기 시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개된 참교육은 4,820만 시청수를 기록해 글로벌 TV쇼 부문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늦은 공개 일정에도 단기간에 높은 시청 성과를 거뒀다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본 한국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사랑 통역되나요? 레이디 두아 등이 글로벌 흥행작에 포함됐고 오징어 게임 시리즈도 꾸준한 시청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TV 드라마들도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외 시청자를 꾸준히 확보하며 롱테일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4위를 기록했으며 넷플릭스의 올해 상반기 전체 시청 시간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과 광고 사업 성장에 힘입어 2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모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흥행에 힘입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음악 수출국에 올랐고 상반기 음반 수출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반 수출액은 2억 5,74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2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발매된 BTS의 아리랑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과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미국 음악 데이터 기업 루미네이트는 영어권 음악의 영향력이 줄어든 가운데 BTS를 비롯한 K-POP 아티스트들이 세계 음악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리랑은 미국 CD 판매와 바이닐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타이틀곡 수임도 글로벌 스트리밍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 캣차이 등 K-POP 그룹들도 미국 음반 판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전략과 팬 플랫폼 위버스의 성장에 힘입어 K-POP이 글로벌 음악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중국산 자재와 승강기를 갖춘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을 인용한 RFA는 양강도 해산에 방 3, 4개 규모의 고급 아파트가 건설 중이며 분양가는 중국 돈으로 60만 위안, 우리 돈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추운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온 성능을 높였고 중국산 승강기와 건축 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당국이 고급 아파트 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간부와 돈주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가격이라며 현실과의 괴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오래라며 오토바이와 승용차,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까지 모두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가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씁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이전 중국에 나갔다가 최근 귀국한 사사 여행자들이 중국에서는 한국인은 부유한 사람으로 북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경험을 전하면서 관련 얘기가 회령과 해산 등지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나라가 잘 살아야 외국에서도 대접받는다. 국력이 강해도 주민이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국가 위상과 국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의 얘기가 확산되면서 선전과 현실의 차이를 체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2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곳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라권과 경북권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부터 밤사이 곳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남한의 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과 수원 24도, 낮 최고 기온은 수원 28도, 서울과 인천 27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날씨가 흐리면서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홍성과 보령에서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홍성과 보령 25도,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세종과 홍성, 보령이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동과 상주에서는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5도, 안동과 상주 2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상주 32도, 안동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안주에서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안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안주 29도, 평양 26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1도, 구성 20도,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 29도, 구성 28도로 전망됩니다. 광해도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사리원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립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에서는 오전에 한때, 북청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원산 24도, 무산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6도, 원산 25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북쪽 앞 먼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저희는 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으세요. 특별히 북한에 계신 분들 또는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저희 방송 몰래 들으시면서도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무언가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자 소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묻고 조언을 구하며 그렇게 자문을 받은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죠. 첫 번째 변화는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모습인데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계신가요? 첫째,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기쁨 가운데,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석헌 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진 찬송은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도노마리아 김동현 씨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작하면서 나누었는데요. 변화의 모습 첫째의 그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으로 채워가며 기쁨과 사랑, 은혜로 채워가며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로 시작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2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웃을 내모고 같이 섬기세요. 섬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어떻게 섬겨?

0: 왜 태어나냐?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랬어. Walk humbly.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한 것은 겸손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두 번째로 완전히 순종하면서 섬기라고 그랬죠.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세 번째로는 우상을 배제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못 섬겨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죠. 왜? 그 여호와를 섬기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이라고 그랬어. The greatest blessing is salvation. 출애굽기 22장 23절. 나의 사자가 네 앞에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는다 그랬어. 구원이라는 값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들의 적을 다 끊어준다. Cut off.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내게서 끊어준다. 끊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끊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호 사운드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송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0: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천부여 우지없소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포기와 항남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북에서 온 김미화 자매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남과 북이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결과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선한 그 응답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강한 무리와 약한 무리 사이에서 도울 자는 당신밖에 없으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큰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자. 이미 승리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모신실하신 주 찬송 바리톤 유영광 씨였습니다.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이었어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이 시간 찬양 한 곡 더 함께 하신 후에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을 만나보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할지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는데

또 살다 보니 좋지 않았던 일들이 선한 결과로 바뀌는 경험도 했고 또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되어서 또 어려운 때를 보내게 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인생사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윗을 살피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가 떠오릅니다. 그는 참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로 눕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살아가는 날들이 수월할 줄 알았는데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게 참 공고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정말 본 궤도에 올라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혹독한 시련을 연이어 겪게 됩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끼리 죽이는 불행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압살롬이 나라를 떠나서 망명의 삶을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 관계가 서먹해져 있었고 또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압살롬을 살려서 이 반역을 좀 순탄하게 마무리 잘하고 넘어가길 원했지만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갈등이 컸었고 또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시금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이런 날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애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비그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출신 앞에 성경이 따로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침 불량배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그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다윗을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제 이런 서술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일으키기 위해 다윗을 반대하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불량배라고 하는 그 서술에서 보듯이 그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반역이 성공할 리가 없고 그러한 사람의 생애가 순조롭게 마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조를 이미 이 말씀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세바의 반란은 대단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을 갈라치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바의 말에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인 아벨 성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바의 계획은 분명했을 겁니다. 성 안에 머물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면서 점차 세력을 늘리고 민심을 혼란하게 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리를 이루어내므로써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간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다윗이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그 압살롬 밑에서 군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요압을 제쳐두고 아들의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의종군해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단 아벨성까지 올라간 겁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압의 군대가 아벨성을 둘러서 포위하니까 아벨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이며 이 아벨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며 여호와의 기업과 같은 성인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요압은 다윗을 반역한 세바가 그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세바만 주면 데리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벨성 안에 주민들과 의논한 후에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건너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받은 요압은 이것으로 반란이 진압된 것으로 여기고 아벨성의 포위를 풀고 다윗에게로 돌아가면서 세바의 반역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허무하게 그리고 볼품없이 종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다윗 안에서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은 인간의 부패함과 죄의 비참함 속에서도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셔서 그 심판의 징계가 시련처럼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대단히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일을 다 떠넘겨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냥 나는 잘 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이 어떠한 것이든

그리고 내게서 이루실 목적을 풀어내시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실 결과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인데, 언제 어떤 배경 하에서 지었는가는 정확치 않지만, 본문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과 아주 격렬한 전쟁을 연이어서 많이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볼 때에는 내가 군사력을 가지고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같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기록하여 아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을 주 앞에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은 다윗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을까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셔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심으로 악인들을 멸망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셨고 그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해두고 10절에 가서야 다윗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기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이며 주를 찾는 자일 뿐입니다. 칼 들고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것뿐, 주를 찾는 자일 것뿐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뿐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전쟁의 현장에서 느낀 그 믿음 있는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19절의 말씀이 결론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원수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는 자의 참다운 믿음 있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맥락과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대대적인 종교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는데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찍어 태웁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사왕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인데도 그 태후인데도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고 태후의 위에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아주 단호한 종교 정책을 단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아사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래서 남유다에는 몇 없는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이 남유다 아사왕의 휘하에 있는 군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큰 용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술의 기록의 목적은 이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다, 이만큼 다 큰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강력한 군대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인을 이끌고 유다와 전쟁하기 위하여 쳐들어 올라옵니다. 이때 아사가 바짝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하면 구스 왕 세라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셈을 해보면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물론 다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얼만큼의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읍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세라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전쟁터 앞에 섰습니다. 아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내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담대한 기도에 하나님은 자신이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의 복을 아사와 그의 군대 그리고 그의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보면 다윗을 치러 온 원수들입니다. 아사의 기도로 보면 구스 왕 세라와 그의 백만 군대입니다. 다윗과 아사에게 있어서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주의 백성과 주의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인생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허용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을 때 여기에서의 사람은 1차적으로 나입니다. 나에게 대입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같은 시험의 도전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붙들면 살기가 더 편해 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딱 눈 한번 감고 잠시만 하나님 외면하면 큰 이익을 내가 손에 붙들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험도 늘 우리에게 있죠. 주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우리가 시험 받지 않겠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사람들이 너를 드높이지 않겠느냐. 세상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기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승리로 끝맺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큰 힘으로 생각하고 또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돈에 대한 생각이 뭔가 하면 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따라 붙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많은 돈이 있으면 내 미래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붙들고 끌고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진 돈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원함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놓치면 돈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으로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몇 번의 죄를 범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의 시편에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과 그의 기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 입에 단 꿀이다, 송이꿀보다 달다라고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풍성하게 맺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두려워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떨어진 밭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씨는 아주 많은 결실을 맺히게 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 씨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다 막는 바람에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세상의 염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어지기만 한다면 또 어떤 때는 실제로 내 손에 쥐어졌던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이익들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뛰쳐나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도록,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막아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이 기도가 정녕 우리의 기도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하여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근본적인 이유 하나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복된 자리로 나아도록 내가 정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둔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만든 무대 위에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들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정답을 다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처럼 인생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처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나를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대를 타고 흘러넘치기도 하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흘러넘치기도 하셔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밀인데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이미 이 답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결과들 채워주신 것이 평생 내 안에 차있는 것이 다 그겁니다. 여기에 더 하나씩 얹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얹어가는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0: 보란 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쟁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도, 황해도에서는 새벽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어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서울과 강릉, 대구, 부산,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대전이 24도, 개성과 함흥, 춘천이 23도, 청진이 22도, 신의주와 강계가 21도, 해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제주 35도, 대구가 34도, 광주 33도, 여수가 32도, 강릉과 대전,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 30도, 강계 29도, 평양과 해산이 27도, 개성과 함흥이 26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서는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로 잦은 비로 지

0: 지키기 쉬운 때이지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깃발을 함께 쥐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7월도 하순으로 접어든 오늘도 주의 인자와 은총이 가득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과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은혜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예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성도일수록 삶의 가치를 하나님 경배하는 데 둔다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굿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파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하시는 부분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총 7개의 큰 단락을 걸쳐서 단위를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흔들거릴 때 애굽을 많이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애굽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 밀려오는 바벨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저 멀리 있는 시리아나 바벨론보다는 페르시아보다는 바사보다는 남쪽의 애굽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죠. 오늘 말씀 이제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라고 그러죠. 자, 이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 자, 이게 이제 언젠가 우리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24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또 그 문맥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24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자, 여기 아홉째 해로 시작되는데 24장 1절에 여기 에스겔 29장에 보면 열째 해로 돼 있죠. 열째 달 열째 날. 여기는 열째 달 열둘째 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열째 달, 열째 날이면 10월 10일. 여기 열째 달, 열둘째 날이면 10월 10일. 그러니까 1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24장에 나오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요 때는 주전 588년, 우리로 하면 1월이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됐느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포위된 지 1년 반 후에 주전 587년 6월에 성벽이 뚫리고 7월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함락이, 예루살렘이 불길에 쌓여 함락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포위가 돼서 1년 반 정도 후에 무너지는데, 자, 29장에, 다시 에스겔 29장에 1절로 보면 열째의 열째 달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년이 지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이 포위되면 그냥 대적이 우리를 둘러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이 포위되면 그다음부터 성 밖으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성 안에 이 비축해 두었던 식량, 물, 이걸로 이제 연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둘러싸인 상태로 버티는 건,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버텨서 지칠 때까지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 점점 아주 궁핍해지면서, 점점 자기들의 저항할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이때쯤이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자, 이렇게 둘러싼 지 1년이 됐는데, 물러설 생각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바벨론을 좀 혼내줄 수 있는 누구 주변에 다른 나라가 없을까? 자,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면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제26왕조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애굽 제26왕조의 이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가 누구였냐면, 애굽에 있는 이 호프라였습니다. 호브라라고 성경에는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보면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호해 주면은 나라의 보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서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였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든 뭐 돈을 의지하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의지가 진짜 의지할 만한 것일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헛된 소망을 둘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상황이 공공해지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데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푸라기 잡으면 그냥 지푸라기가 툭 끊어지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잡을 정도의 공공함을 갖고 막 에너지를 쏟을 거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게 낫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럽니다. 자, 2절에 인자야. 자,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자, 애굽 왕과 애굽을 향해 말씀하라는 겁니다. 예언하라는 겁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자,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아무리 바로가 의지할 만하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바로를 대적한다는 것이죠.
자,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에 놓은 큰 악어라. 자, 이 악어, 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를 말하는데 악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스스로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 탄인이 나중에 이제 리오야단으로도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자, 여러분, 악어가 강에 누워 있으면서 이 강은 내 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만방자한 말이 없지요. 악어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 거기서 놀수 있는 나일강의 터전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 강을 만드시고 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악어가 착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거고 내가 만들고 전부 다 나를 위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자,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가미를 갈고리로 탁 걸어서 물고기를 꿰 나가죠. 시체와 같이 무력하다는 거예요.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겠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싹 가고 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을 따르던 모든 주변의 이 소국들 다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겠다. 그러면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자,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자, 들 밖으로 던지면 물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썩은 냄새 나고 공중의 새가 이거를 보지요. 와서 쪼아먹죠. 들짐승 지나가다가 물고기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먹죠. 자, 6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행사하심으로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6절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여러분,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거죠. 무게를 싣고 튼튼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팡이가, 그래서 지팡이를 철로 만들든지 단단한 나무로 만들죠. 그런데 이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하려고 하면 곧바로 부러지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갈대는 지팡이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될수 없는 그 갈대를 지팡이 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의지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도움이 될까 싶으면 무조건 가서 붙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부를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저 애굽 갈대 지팡이야. 그럼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갈대지팡이를 지팡인 줄 알고 잘못 집었다가 힘 잘못 줬다가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어깨가 찢어지죠.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애굽 땅, 여러분, 애굽 땅의 특징은요, 물론 피라밋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나일강이 그 한가운데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나일강, 나일의 삼각주 들어보셨죠? 델타 삼각주. 근데 이 나일의 이 비옥한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어도다. 구절 끝에 보면
내가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을 하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이 믹돌은 제일 북쪽, 수에네는 제일 남쪽, 북에서 남까지입니다. 아스완이라고 하는 이 수에네 지역 제일 남쪽까지 곧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할 거다. 11절에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나지라. 그렇게 황폐하게 40년. 여러분 40년은 뭡니까?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한 세대가 그냥 아무 힘 없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40년 동안 12절 중반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헤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고 황폐화돼서 누구도 살지 않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40년 만에 애굽을 돌이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 돌아왔죠. 애굽은 40년 동안 안에. 자, 그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부터는 미약한 나라가 된다. 14절. 미약한 나라.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로 비틀거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왜? 한때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리라. 그러면 애굽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애굽이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니?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거 그 실제는 갈대지팡이야. 애굽을 있게 하고 애굽의 번성함과 나일강과 문명을 허락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뭐 고등학생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미래를 막 준비하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죠. 학교에 가서도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좋아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 인생이 잘 되고 풀리고 대적이 사라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0: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멸망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을 400년간 종으로 부렸고 수많은 신을 숭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나라 애굽은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생존과 번영이 자신의 능력이 기인한다고 말하는 바로는 애굽에서 신 이상의 존재였죠. 이러한 그의 신적 교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는 말씀의 표현대로 나일강을 장악하던 악어가 물 위로 끌어올려져 사막에 던져진 들 짐승처럼 비참해졌습니다. 온 세상 위에 군림하여 그의 위상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애굽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것임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혹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장애물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근동의 최고 패권자가 상상키 어려운 수치를 입고 몰락하는 모습이 뇌리에 선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는 아침, 7월 23일 목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

딸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오원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맡겨주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오늘 네홍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0: 합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억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반복된 실패,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 말,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실망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더 큰 아픔으로 뿌리를 내리기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 빈자리를 성취로 메우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면 내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상처가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은 자기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이루었다라고 해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와 경쟁을 반복할수록 내 마음 속에 있는 갈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을 향하여 전혀 다른 회복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여호와

0: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도자기를 위해서 땅에 떨어뜨렸을 때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붙일 수 없는 깨어진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숨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찢어진 심령을 싸매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 깨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을 품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착각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좋은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과 병거는 군사력과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강한 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놀라운 회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 도다. 겨울 동안에 얼어붙은 강은 스스로 녹지 못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닿을 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상처와 굳어진 열등감은 내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 때에 얼어붙었던 감정이 풀리고 메말랐던 영혼의 생명의 물길이 다시 열리고 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여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다른 회복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진 후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오늘도 주여 그 말씀을 내게 보내사 우리들의 얼어붙은 심령을 녹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람을 불어일으키사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이 놀라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은 오직 주님을 향한 찬양이길 원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의

너희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욕망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채우기 원하죠. 그러나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채워지면 버리고 버리면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죠. 나눠주고 비우지 않으면 사해처럼 죽은 삶이 됩니다. 사해는 끊임없이 요단 강물을 받아들이지만 내보내지 않아 죽은 물이 된 것이죠. 끝없는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황진호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른손 3, 왼손 7.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교회로 안고 갔습니다. 이때 목회자는 부모에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다음에 네 가지 위협으로부터 지킬 것을 서약하게 합니다. 첫째, 물의 위험. 둘째, 불의 위험. 셋째, 말발굽의 위험. 넷째, 개 이빨의 위험.

위험. 부모가 서약을 하면 목회자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의 곁을 떠날 때까지 기도와 찬송,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치십시오. 30%는 자녀가 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70%는 자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십시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선행으로 뿌린 씨는 자라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긴 이웃은 다시 천사가 돼 당신의 자녀를 도울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금세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은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또한 선행은 필요시 지혜롭게 티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왼손도 모를 것처럼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선행이 드러날수록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십시오. 하물며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나쁜 행동을 삼가 조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의 씨를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행복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말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모세를 사용하는데 모세가 이제 겁이 나갖고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 앞에 가서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일곱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해야 할 여섯 가지의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일곱 가지 계시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무엇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만나는데 출애굽기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만나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만 있지 타질 않아요. 여러분 불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없으면 불 꺼집니다. 또 하나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붙어야 돼요. 100도 이상이 되든지요. 또 연료. 연료가 산소를 만나 발화점 이상에서 불이 생기는데 이 불의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구원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 표현할 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장차 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인자 스스로 밝히고 또 하나 뭐냐 두 번째가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 심판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개인적으로든 우주적으로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음이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우주적으로 종말의 때를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심판의 원리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빛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소멸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입니다. 자 유월절에요 애굽의 모든 애굽 나라의 장자들과 생축의 첫것이 다 죽어요.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가려졌기 때문에요. 자 이게 빛의 원리인데요. 자 빛은 어둠을 소멸시킵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 앞에서 우리가 날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쓰면 우리도 소멸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우린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을 이긴 것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심판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나는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하나님 보여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구별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아실 거예요. 그중에 다른 재앙들 특별히 나일강을 피로 또 개구리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받았는데 파리나 악질이나 독종이나 메뚜기나 흑암 장자 재앙은요 애굽만 받아요. 자, 애굽만 받습니다. 제가 그중에 하나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함이 완전 깜깜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난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선택한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보면 유월절 때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사람이란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자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그 세 번째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하나님. 네 번째가 대속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의 신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너물주째 담을 뛰어넘었다.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즉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보혈이 발라진 집에 누가 살아도, 과거에 그 사람이 사람을 때린 살인자든 과거에 몸을 팔든 창녀든 마약을 했든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사람 누구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이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어딜 갑니까? 광야 여정을 시작해요.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받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밥하고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예? 밥을 안 먹고는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90일 정도 산대요. 밥을 안 먹으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혈식군자, 혈식군자. 혈식군자가 뭡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혈식을, 내가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내가 밥과 물을 안 먹으니까 내가 내 피와 살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물은 10일 정도 안 먹으면 사람이 10일,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죽을 수 있고 길게 한 물 안 먹으면 10일 정도. 예?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으면 물을 10일 정도만 안 드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만난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 물은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구할 데도 없습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과 가축대를 무엇으로 도대체 먹일 것인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요, 밥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밥하고 물이 딱 끊어지니까요, 하나님 신학, 신앙, 모세 지도자, 그게 여러분 그게 안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다 밥하고 물만 쳤습니다.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져요. 그런데 그 어려움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밥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만나 매출을 내려줍니다. 물이 없을 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때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나옵니다. 이런 체험을 38년 반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인 밥하고 물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밥하고 물인데 이 밥하고 물은 하나님께로 온다. 이걸 광야 여정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즉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성까지 우린 광야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이 땅에 돈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이 임하더라. 건강하더라. 일이 풀리더라. 여러분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는 근심과 염려, 걱정,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이요, 밥하고 물입니다. 쉽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지금 열심히 시장 가서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 3교대 2교대 다니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에게 재산 좀 물려주는 것. 그런데 그러다 몸 아파서 병원 갔는데 온몸에 암이 펴져서 이제 얼마 못 산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가르친 것은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게 해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체험을 이 광야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뭐냐? 생명의 근원은 밥이고 물이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시냐?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까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그 광야를요 제가 가봐서 알지만 낮에는 엄청 더워요. 근데 그늘만 되면 시원해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져요. 기온차가 40도가 납니다. 근데 그 불기둥을 딱 하니까 그게 따뜻해 살만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시내산으로 친히 강림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주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산 아래 내려와 성막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높고 위대하신 지고지순이란 표현이 맞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셨어요.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 인간들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 성막 안에 말씀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지고지순하신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내 안에 오시고자 성령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뜻대로 안 풀려도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처럼 가서 내가 종교행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의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나중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400년간 누였던 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상 그걸 극복하고 나왔다? 없어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당대 최고의 애굽을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창과 단칼과 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냐을 이 백성에 보이리라. 믿음으로 나아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 붙잡고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대속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체험해야 하고 가져야 할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 그걸 더 살펴볼 건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요, 분리체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노예를 벗고 세상에 떨어져 나오는 것 띄워주십시오. 분리체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노예였죠.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입니다. 이제 노예를 벗고 세상, 즉 애굽이라는 곳에서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러 갈 때 바로가 그래 잘 가, 선물까지 보셔서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여러분 잘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보내줍니다. 정말 여러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더 달라들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놓아주시라는 바로의 손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떼어내는 게 열 가지 재앙이에요. 잘 보십시오. 첫째가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 생명의 젖줄 나일강, 여러분 피로 바뀌어서 생명이 끊깁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내려요. 여러분 애굽 신 중에 하나가 개구리 신이에요. 근데 개구리가 사방에서 튀어나와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이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가 이재앙. 티끌을 후 불었더니 온 땅에 이가 나서 사람들이 온몸에 들어가 괴롭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당합니다. 바로가 첫 번째 타협안을 여기 제시해요.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세상에서 하나님 성경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뭘 굳이 몸은 여기 있고 마음만 믿으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가냐?

여러분, 몸이 가지 않는데 마음이 따라갑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의 속삭임입니다. 네 번째가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이 나와요. 온통 시꺼먼 파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가서 제사 드려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교회면 믿긴 믿되 너무 교회 깊게 빠지지 마라. 똑같은 말입니다. 굳이 뭐 새벽 예배까지 주일 성수만 하면 되지 무슨 선교와 수예배고 11조 야 너무 쉽게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의 제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야지. 가지 않은 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건 내 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생축의 재앙,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가의 독종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우박으로 초토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농작물이 초토화됩니다. 근데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내요. 너희 남자들만 가고 가축 데려가고 여자와 아이들을 남겨놔라. 애들 힘드니까. 세상의 속삭입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전적으로 하지 말고 일부만 좀 해. 이 정도면 잘 믿었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 몸과 마음 전부를 원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장 내려요. 흑암이 뭡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 바로시는 태양신입니다. 근데 태양이 며칠 동안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손 안에 태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째 장자재앙. 그들의 첫 번째 것이 가장 소중한 걸 빼앗으신 하나님. 그때서야 바로가 놔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가장 소중한 걸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입장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거시고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 체험이에요. 자 분리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마조마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뛰어넘어갑니다. 사방에서 와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아들 우리 큰애 이거 어떡하냐. 다 죽어가요. 모든 첫 것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에 피만 발라져 있는지. 피만 발라서 살게 된다. 이 피를 의지하고 우리 피 발랐죠. 아버지 피 발랐죠. 그래도 피 발랐지. 피만 그 안에서 조마조마해. 예? 피가 정말 발라져 있는지 조마조마함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잘들 내 생명도요 인생도요 주님께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정말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체험. 이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 권력, 명예, 자녀, 건강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갔다가 뒤에서 애굽군도 쫓아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열어보시 거기를 통과합니다. 이게 뭐냐? 홍해에 들어감으로 옛자 옛사람은 죽었고 홍해바다에 나오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예전에 내 자아가 죽어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주님만 나의 의지 대상으로 느껴지면서 예전에 내 자아들 내 성깔들이 하나둘씩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전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는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 성격이 불이야 칼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죠. 칼 같은 내 성격도요 부드럽게 변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싸움이 나고 가정에서도 이게 옛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달 말에 예수님 오신다면 약 2주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해 말에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 때 내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열심히 사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광야, 이제 홍해를 나온 사람들을 죽음을 경험하고 일어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그래, 광야 체험, 새로워지는 체험인데요. 홍해를 건너고 새롭게 된 새 자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말씀, 기도, 성령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산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것도 38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가 성경 해석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무리바의 다툼과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 올리면 전쟁이 이겼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손 올린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린 지금 광야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 나갈 때 우리를 넘어뜨릴 괴롭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지혜의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최대의 가치, 내 생명의 젖줄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 기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길을 걸어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이것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자, 말씀과 기도, 성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찾아간 자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갈급해 하십시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 말씀 기도로 사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화 체험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 앞에 멈추게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요, 레위기까지, 민수기 거의 7장, 8장까지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핵심이 레위기법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면 내가 주는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법,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회법, 도덕법, 재산은 어떻게 드리고 성막은 어떻게 세우고 예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법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법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말씀 지키려고 하면요, 사단이 방해해요. 여러분, 한의학 용어 중에 명연 현상 아시죠? 명연.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명연이 없으면 치료가 없다. 몸에 독이 있어서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나고 막 발진이 일어나요. 뭡니까? 두드러기를 통해 독이 밖으로 밝히 드러나는 걸 이걸 명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이나 열이 숨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게 명연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마귀가 더 발광해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 들린 자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사고 난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더 발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나를 더욱 괴롭힙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데 강력한 역사가 나를 방해한다면 그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더 예배로 기도로 물어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떨어져 나가요. 귀신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말씀과 더 기도와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증거되어지는 이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마지막 우리가 체험할 게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영광 체험이 뭐냐? 성막 체험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동거가 이루어

0: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뭘 주시냐? 최종적으로 성막을 주셔요.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 예배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동거 연합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무너질 것 같고 저 사람 아플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살아나네, 이걸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 등 수많은 성인들이 추구했던 것, 하나님과 친밀함, 그분과의 동거를 추구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이고 죄인인데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이루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본 지금의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이루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상태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님 음성이 너무 기쁜 이 단계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요, 죄인 된 이스라엘과 동거하시기 위해서, 죄인 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요 보니까 성도가 있고 고객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더라고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귀에 입 좋고 입에 맞는 소리만 원하더라고요.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체된 성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만 고객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합니다. 성도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수고로 채워나가고 견고하기를 힘쓰고 바라지만 고객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부족한 것에서 평가하고 비판만 합니다. 이게 고객입니다. 성도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형편이 없더라도 교회를 지키길 힘쓰지만 고객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고 시스템이 좋은 곳으로 아주 쉽게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이 동산교회 고객입니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연히 여기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과거였든 여러분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 선교사님 추방하고 목사님 괴롭히고 죽였던 나라들, 성경을 불태웠던 나라들 지금 다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즉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겼던 나라,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 하나님께 존귀 여기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존귀 여겼은 즉 이제 내가 너를 존귀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용화롭게 했은 즉 내가 너희를 용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위기 속에서 건진, 우린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동거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생활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때 주위 사람들이요, 안 믿는 친구들이요, 야 얘는 주님과 동거하고 있어,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만민이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5,200만과 북한 2,700만 국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홀로코스트의 핍박을 피해 숨어 지내던 어느 유대인의 은신처에 있었던 그 벽에 적혀진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변치 않은 진실은 때로 참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캄캄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겪는 일들, 그 가운데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조차도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란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믿기에 우리는 낙망치 않습니다. 당장은 짙은 먹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우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기도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멈춘 것은 결코 아니죠.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분명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우리의 팍팍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현실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분명 고난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팍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은 영원한 그 진실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요. 정말 우리와 함께 이 하루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의 아침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십시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듣습니다. 어제 우리 강찬 목사님의 여러분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야 그 찬양과 함께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을 또 공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은혜로운 찬송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재중이 아니시래요. 7965님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오프닝 감동입니다. 6089님도 그렇고요. 오늘 이 링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찬양과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오프닝도 나누고 8864님이 반가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상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관리하시는 김철경 관리반장님을 마음에 품고 아침에 잠시 얼굴 뵙고 인사드리러 가는데 상가 1층에서 익숙한 음악과 함께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이 들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환경비하로 섬겨주시는 아주머님께서 글쎄 극동방송을 핸드폰으로 틀어두시면서 지금 1층을 청소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 할렐루야 우리 관리반장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요 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8864님 지금 청소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그분 이 두 분에게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저 누굽니다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응원의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선물이냐면 연어 선물 세트를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8864님과 지금 방송을 핸드폰에 틀어놓으시면서 청소하셨던 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우리 환우들을 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기도해드리고 싶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응원하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혹시 그런 환우분들, 뭐 장기간 병원에 지금 계신 분도 좋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방송에 좀 연결해서 기도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해되시죠? 오늘 샵 1069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 어디 병원에 어떻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뭐 저희가 연락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마 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7시 29분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만큼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은 꼭 공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텐데 특별히 연인, 부부 네, 이 영상을 특별히 부부는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들으셔야 된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다 은혜 받지만 오늘 이 참 또 작품에 적지 않은 은혜를 받고 아 좀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미국의 유명 강연가이자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결혼 후의 참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그를 위하여 감자를 굽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그지글러는 결혼 후의 참사랑 마지막 장에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뜻밖에도 구운 감자였습니다. 아내는 나처럼 구운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사랑, 참사랑은 구운 감자라고 확신한다. 사랑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운 감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을 할 때 당신은 아무 이기심 없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그지글러의 아내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장에서 좋은 감자를 고르고 씻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오는 그 감자 냄새 속에서 지글러는 깨닫습니다. 감자를 고른 순간에도 감자를 씻던 손길에도 오븐을 켜던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생각했다는 것을. 현관을 넘어오는 그 따뜻한 냄새는 말없이 건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구운 감자다.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오븐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기적의 크기로 재려 하지만 사랑은 늘 사소함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대가 없이 그저 당신이 기뻐할 것을 알기에 되풀이하는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안정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그 사소한 정성이 매일 쌓여 만든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는 안 좋아해도 당신을 위해 해주겠습니다 하는 작은 정성의 무한 반복입니다. 거창한 이벤트 말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감자 하나 굽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소한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사랑을 이루시기 전에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새벽 밤새 빈 그물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디베리아 바닷가에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말없이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손이 대야에 물을 깃고 숯불의 재를 만지며 소리 없이 짙은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구운 감자, 구운 생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와, 사랑은 구운 감자다. 예, 확신했대요.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5분 속에서 그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그 일이 사랑이다. 그 구운 감자다. 오늘 그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오늘 여러분의 그 귀한 섬김과 사랑 속에 단단한 부부가, 그리고 막 그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 함께 하면서 이문학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 구운 감자와 같은 사랑을 꼭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 하나님께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세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자, 지금부터 소개되는 분들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시고 여러분 이 링크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98님 회사 동료들에게 최근 교회 다니기 시작한 후배가 있는데 아, 이 링크를 꼭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셨대요. 응원합니다. 야, 지금 감자를 굽고 계시는 분이 네 분이 계셨어요. 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신다라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문자번호 6965님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구운 감자를 나는 과연 구웠던가 주여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74님 남원으로 출근 중에 매일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요. 9858님께 선물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036님 그리고 5137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책 받고 싶습니다. 0240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주님, 우리 신혁이 식사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을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4013님께도 응원의 책 선물을 잘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연주곡 들으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먼저는 오프닝 말씀 안에 또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색소폰 연주 함께하면서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혹시나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다 해도 오늘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뒤돌아보면 참 억울했던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원망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 속 요셉도 그랬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기보다 그 모든 시간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자리, 원하지 않았던 환경, 또 억울하게 느껴지는 만남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신 분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8절인데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요. 요셉을 팔아넘겨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처음에 형들이었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또 팔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선택이나 실수로 설명하지 않고 그 모든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결정 때문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한 사람과의 만남이나 헤어짐으로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을 걷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덕분이야,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러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바라보면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사람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 나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오늘의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요셉이 지나온 모든 시간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내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24번님이 직장 내 인사 이동으로 원하지 않았던 부서에 오게 돼서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결정만 바라보며 사람을 원망하고 속상해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저를 이곳에 보낸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이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 또 잘 감당하겠다고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인사 이동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사람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날을 또 기대해봅니다. 3378번님도요.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가족 모두 낯선 지역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적응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좋은 교회 만나서 믿음의 가족들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처음에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 믿음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잘 적응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네요. 아, 6989번님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또 신청곡으로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또 기대합니다. 힘찬 라디오 함께하며 오늘도 감사하다고 2364번님 주셨어요. 오늘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광명시에서 듣고 있대요. 3775번님.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820번님.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팀장이 됐어요. 이번 주부터 이 팀장 역할을 갑자기 수행하게 되신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일인 거죠. 예.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리더가 됐다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또 세워주신 분, 그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죽게 하듯 오늘도 또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면 행복한 시간에 항상 고맙다고 6866번님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신청곡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 시원한 찬양들, 은혜 가득한 시간들로 함께하시죠.

바람만 바라보면 원망이 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명이 보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왜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드신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 영구한 찬양하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의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2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라반과 아브라함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해오라기라는 새를 압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그 옛날에 바닷가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오라기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바닷가에 나오기만 하면 해오라기들이 날아와서 어깨나 손 위에 앉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말 하냐면, 그런 김에 한 마리 잡아오시오. 이 말을 듣고 다음날 그럴 요량으로 바닷가에 나갔더니 해오라기들이

한마디도, 한 마리도 자기 곁에 오지 않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어라기들이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내 마음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품은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좋은 생각,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선을 베풀려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 밖으로 우러나올 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런 마음의 문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유숙할 곳이 있냐고 묻자 리브가는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도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을 초대하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는 가볍게 나그네를 대접했을 뿐인데 금으로 된 아주 값비싼 장식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먼저 그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알립니다. 이때 리브가의 말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오빠 라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두드러지게 언급된 것을 보면 부두엘이 생존에 있었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라반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라반은 귀로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해놨어요. 30절 말씀 보면 금으로 된 리브가의 코걸이와 팔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머리도 빠르게 돌고 행동도 매우 재빠릅니다. 금세 우물가로 달려가서 아주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초대합니다. 왜 아직 밖에 서 있습니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했으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초대하죠.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다 주제없이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라반 행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직접 나가서 나그네를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보낼까요? 종을 보내죠. 또 중요한 사람 같으면 뭐 아들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 모시고 온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라반이 이렇게 행동하는 동기를 간접적으로 또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준 뭐예요? 리브가에게 준 코걸이하고 팔찌를 보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리브가가 받은 금고리는 그 무게로 따지면 총 10.5세겔입니다. 1세겔이 12g입니다. 10.5세겔은 126g이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126g이 얼마나 되나, 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물론 시세가 바뀌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제부로 이 정도의 선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금은요, 평민들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리브가가 자기 일행과 낙타에게 물 좀 주었다고 이 정도의 선물을 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잘 대접하면 뭔가 생기는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계산을 라반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렇게 예외적인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하여간 과한 것은 좀 수상해요. 그죠? 여러분, 과한 건 좀 수상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서 괜히 막 선물 준다 그런 열어보지 마세요. 네, 과하면 하면 더 수상해. 다른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별로 친하도 않는데 갑자기 선물을 줘. 그 뭔가 수상해요. 뭐가 있겠죠? 라반의 대접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보다 라반이 훨씬 더 친절하게 보이지만 그 동기는 아브라함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과잉 친절을 베푼 라반입니까? 아니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입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천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나그네가 물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는 같으나 내용으로 보면 질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서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선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행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베풀 때에도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도 좋은 습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싶어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머물고 말아요. 그런데 마음에 머문 것이 밖으로 나가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들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요, 속으로만 그렇지 겉으로는 그 착함, 아니 다시 말해 속으로는 참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무뚝뚝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계셔요. 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속은 따뜻한데 겉으로만 무뚝뚝하십니까? 제가 은밀하게 좀 이야기해 보면 어느 정도는 맞지만 더 많이 틀려요. 이거 100%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럼 겉으로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차가우면 실은 속도 차가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에게 이 말 들으신 분도 실제로 계셔요. 속이 어쨌든지 간에 일단 겉으로 먼저 따뜻해지세요. 인상 쓰지 말고 얼굴에 미소부터 지으십시오. 겉으로라도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속에 모난 부분이 다듬어집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화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조언을 하고 싶어요. 혹시 나는 속은 따뜻한데 겉으로만 무뚝뚝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일단 겉으로라도 먼저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까지 다듬어 가면 좋겠어요. 물론 겉으로라도 우리가 천재를 베풀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동기와 겉에 드러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선한 쪽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또 남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것도 그들에게 더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선은 뭐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대방의 요구를 알고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리브가처럼 귀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반의 행동은 정직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라반의 모습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요. 야곱이 딱 보니까 자기 딸을 좋아해요. 둘째 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빌미로 20년을 이용해 먹어요. 7년 하면 결혼시켜주겠다. 딸은 큰 딸하고 결혼시켜서 또 7년 하면 둘째 결혼시켜줄게. 결혼해 벌써 떠나냐? 또 이래라. 그래가지고 20년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행동은 아주 이중적이고 돈 중심으로 움직였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낙타에 있는 짐을 내려주고 낙타가 먹을 여물도 가져다주고 또 늙은 종과 그 일행들의 발을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거하게 밥상을 차려주었죠. 오랜 여행에 지친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일단 저는 먹고 볼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배가 고팠을 테지만 그에게는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에게는 밥 먹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결단력 있게 실행합니다. 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을 모습을 보면 보통 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적인 영향을 가진 그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는 이유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소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단 있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틀어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일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설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의 첫 걸음은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봉사 첫 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서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2부 예배 참여하기로 하고 봉사하도록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주를 헌신하겠다? 이것은 자기 열심이지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또 지미 카터 대통령도 있지만 미국 역사를 주도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주일 예배 참석하는 데 두었고요. 또 어떤 대통령들은 주일학교까지 봉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날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도 영적인 깊이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잘살수 있겠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곧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방향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에게 유행한 말이 있었죠. 뭐 화장실에도 있고 가게에도 있고 뭐 별군데서 다 봤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번 봤을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방향 설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우리 삶의 문제로 좀 와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요, 가장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제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 네. 가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소홀히 한 성공은 이미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게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절단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감을 누리는 가장 큰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뭐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도 있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40대 후반만 넘어가면 여자들이 이렇게 안 해? 남편들을 좀 못마땅 하는 것 같아. 네,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 가정이 재밌어야 돼. 막 집에 오고 싶어야 돼.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어야 돼. 여러분, 일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어디 한번 좀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한 모금 하고 싶습니까?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아버지 학교는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는요, 물론 6.25를 겪으면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성공을 추구하게 그런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좀 자녀와의 관계 서울에도 괜찮았어요. 성공할 수 있으면 아내와의 관계 좀 서울에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희생한 것만큼 행복하십니까? 다른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 대신에 다른 거 키우려고 하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야 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50대 되면 아직도 남편하고 사이좋게 지내냐 뭐 그런다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여성들은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독해지고 남자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독해집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패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으며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공동체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사회의 위기는 행복의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건강한 행복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살갑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네, 그 남편들은 꽃 하나 사가지고 가시고 하나 사오시면 뭘라고 사왔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고. 네, 저도 꽃다발 한번 사서 줬는데 자주 못했습니다만은 아,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부터 못 사갑니다. 네, 그래서 꽃을 좀 안 사갔더니 또 왜 안 사왔냐고 또 그거 하셔야 돼요. 꽃도 사가지고 캐릭터 사가지고 가지고 남편들 어떻게 집에 가면 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아내를 또 어떻게 하면 남편들 좀 잘해줄까. 이 가정의 행복한 맛을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이 일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제는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특권이에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0: 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분명한 답을 촉구합니다. 예스냐 노냐 명확하게 해라. 종이 생각하기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 확신 누가 간파합니까? 라반이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하는 말로 누가 더 갑입니까? 라반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일까요? 라반입니다. 물건도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막 조급해요. 팔려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마음 들키면 딜의 주도권이 누구로 넘어갈까요?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음 들키면 비싸게 사야 돼요. 내가 마음에 든 것이 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해요. 예스요 노요. 분명하게 대답하시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사는 거?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시면 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지위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이전부터 아브라함의 종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쉽다고 막 조급해하지 말고 안달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요. 아니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좀 여유롭게 대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그래야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움츠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좀 가슴을 펴고 여유 있게 호흡도 하시고 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게 필요한 것 같아도요. 만대어 말지.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이제는 당당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되잖아요. 우리 순천말로. 되다만 하십니까? 되다. 아, 설명해야 되겠군요. 힘들다. 힘들고 빡빡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볍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석, 반석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성함이 반석이신 분도 계세요. 신반석이라는 분인데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석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라는 말이겠지요. 여러분은 반석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피난처, 변함이 없음, 늘 그 자리를 지켜냄,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 건축